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9: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0: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일일 DJ 윤지호입니다. 전 평일 밤에 일원의 하모니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 아침 내삼과 원불교를 통해서도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최소영 DJ는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라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제대로 몰라서 엉망이 되는 것도 걱정인데 알고도 안 쓴다뇨. 다들 그렇게 안 쓰니 안 쓴다뇨. 그리고 어느 정도 시대에 맞게 표준 발음이나 맞춤법을 다듬고 있습니다. 뭐 매년 우르르 교정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요. 한글 참 어렵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한글이 참 과학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잘 만든 게 아니라는데 우리의 어리담긴 과학적인 언어, 한류 덕분에 우리말 배우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래 우리 거잖아요. 지키고 잘 써야죠. 오늘 금요일 3부에선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로 오시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노래 하나 추억 둘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어서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생수 한 병을 쥔 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머니가 힘겹게 물병의 뚜껑을 돌리며 아이에게 묻는다. 아는 사람이요? 아이는 할머니의 물음에 천연덕스럽게 답한다. 응, 아니, 모르는 삼촌이야. 생각해보면 나도 어린 시절엔 처음 보는 이에게 곧잘 말을 붙이는 아이였다. 그러나 성인이 된 내 안에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살지 않는다. 옆에 앉은 사람을 흘끗 본 후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런데 신기한 건 외국을 여행하던 내 모습은 현재와 사뭇 달랐다는 점이다. 언젠가 모아둔 돈을 모두 싸들고 프랑스로 떠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의 나는 너무도 자연스레 낯선 사람에게 눈인사와 미소를 건넸다. 마치 예전부터 쭉 그래왔던 사람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런 내 모습은 그저 한순간이었다. 얼마 후 귀국한 나는 어쩌다 타인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다. 문화라는 건 그러하다. 문화는 본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정착된 문화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그 정도는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천성호의 가끔은 사소한 것이 더 아름답다 였습니다. 늘 특별한 어떤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디데이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다리고 달려가는. 그런데 삶의 아름다움이 특별한 아름다운 순간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도 존재하지만 자꾸 무뎌지는 거 아닐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말이죠. 이 책은 저자가 수집한 일상의 풍경이 세밀하게 묘사된 산문집인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무심결에 흘려보낸 것들을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때로는 애정어린 눈으로 재조명합니다. 막 30대에 접어든 작가 자신의 내밀한 상처와 삶의 굴곡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같은 나이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겠죠. 나의 이 시기는 어땠었나 돌아볼 수도 있고 미래의 시간을 그려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 전자인 것 같긴 한데 이상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몸살을 겪은 그가 어떤 교집합을 찾아갔는지 궁금해하며 읽어봤어요. 1부 끝곡으로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어,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부 첫 곡으로 임백천의 나 오늘 밤 그대 듣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원음방송 신입 PD 윤지호 PD입니다. 우리 최소영 DJ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임시 대타로 DJ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최소영 DJ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이 팝을 들려드릴 건데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명 가오갤이라고 불리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두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팝 명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팝 명곡들을 듣는 재미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곡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그리고 KCN The Sunshine Band의 Give It Up 두 곡 준비했습니다.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KC and the Sunshine Band의 Give It Up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연휴잖아요. 이 한글날 연휴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두 가지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 도나 썸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두 곡 준비했습니다.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 도나 서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듣고 왔습니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Your Latest Trick 듣고 오실 거고요. 저는 3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WBS 원음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에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에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1: Beyond your expectations.
2: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렌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아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이재민의 제 연인의 이름은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둘 3부로 오셨습니다. 저는 일일 DJ 윤지호고요. 오늘 금요일 3부에선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만나본 이후에 오늘 본격적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서정화님의 사연입니다.

어제 저는 하루에 두 번이나 지갑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성격이 꼼꼼해서 물건 잃어버리는 일이 많지 않은데 아, 이것도 나이 탓일까요? 한의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목이 너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평소엔 관심도 없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포장지를 뜯고 어쩌고 하다가 지갑을 놓친 것도 몰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손까지 여유롭게 닦은 후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한의원에서 받아온 짐이 있어서 손이 허전하지 않아 더 몰랐어요. 아, 그런데 버스를 타려면 당연히 지갑을 찾았겠죠. 그래서 알게 됐고 뛰어갔고 우리 양심적인 한국 사람 손님이 발견한 걸 직원분이 신분증 확인 중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하며 찾아와 버스를 탔는데 이번엔 적당한 에어컨 바람에 잠이 솔솔 오는 겁니다. 졸았겠죠. 그리고 내릴 때 카드를 찍으려는데 없는 겁니다. 허둥지둥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기사님께 잠깐 기다려달라 말을 해줬어요. 낮이라 가능한 일이었지만 어찌나 고맙고 죄송하던지 버스 안 손님들이 일제히 동시에 자리를 살피니 금세 밑으로 떨어져 구석에 끼어있던 지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어제 이 일 때문에 잊고 있던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총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학급비 주머니가 사라진 겁니다. 내향적인 성격에 울고만 있는데 반장이 6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잠깐만 하던 거 멈추고 찾아보자고요. 친구들은 동의했습니다. 다들 책상 위, 아래, 옆으로 빠르게 수색에 들어갔어요. 안 나왔습니다.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손까지 떨고 있는데 그때 뒷문이 열리더니 제 체육복을 빌려갔던 다른 반 친구가 너 어쩌자고 옷 속에 돈까지 넣어준 거야 하며 들어오는데 진짜 한참을 엉엉 울었지 뭐예요. 너무 다행이어서요. 어제 저 도와주신 분들도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급하게 내리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저 이 곡 뒤에 선곡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추억 하나 노래둘, 오늘은 서정화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서정화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3부 마지막 곡입니다. 어떤 날의 소녀여.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돌 4부 첫 곡으로 정미조의 귀로 듣고 왔습니다. 전 오늘 일일 DJ 윤지호고요.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두 곡, 어떤 곡을 준비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영어로 된 가사들이 참 많지만 예전 노래 중에 예쁜 한글 노래 가사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두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신영원의 개똥벌레, 예민의 아이오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영원의 개똥벌레, 예민의 아에이오우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영원의 개똥벌레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들과 참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노래를 배우는지 잘 모르겠네요. WBS 원음방송 지역별 주파수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주파수 변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WBS FM으로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노래는 이번에도 참 가사가 예쁜 노래인데요. 한돌의 홀로아리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돌의 홀로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일일 DJ로 노래 하나 추억둘 여러분과 함께했던 윤지호였고요. 우리 최소영 DJ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과 또 만날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마지막 곡으로 동물원의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의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M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우리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한문만 속상하지 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0: wanna wish the end of it's all right.
1: I think this is the biggest thing of your life, realize.
0: I think this is the biggest gift of your life, yeah.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4: Bad boy
3: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7: 새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전망품 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동방신기 너희들 것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한글인데 너무 쉽게 변질되면서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죠. 외계어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많은 언어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언어가 파괴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알려진 한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올바른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오늘은 우리 글자인 한글이 창제되고 그것을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 한글날입니다. 오늘만큼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글자, 우리의 소리인 한글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쉽고 깊이 있게 만나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음의 향기 만나보는 금요일이죠.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송소희 내 나라 대한, 창작성가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원불교의 대표적인 수행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의 인격에 이르도록 하는 세 가지 길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사막은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음공부를 통해 부처가 되는 길이자 법신불의 속성에 합의라는 길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사막 공부를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즉 3대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막 병진으로 3대력을 얻게 되면 마음을 부처와 같이 사용할 줄 아는 자유인이 되고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사막은 정신을 단련해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법이자 잠시도 떠날 수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육신에 필요한 의식조와 같이 우리 정신엔 사막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가운데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사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인류의 노래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도량의 아침

우리는 매일 앞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지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기억의 이정표를 마주하곤 한다.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에 앉아 온전한 휴식을 누리던 지극히 평범하던 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아름다운 일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순간, 삶이 고단하거나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꺼내어 본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주 평범하지만 소중한 기억이다. 2000년대 초반 남편이 하던 사업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다. 잠깐 쉬어갈 시간이 필요했을 때 해외에서 일하던 동생의 초대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여행을 갔다. 정원 속의 도시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은 계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넓은 바다를 보면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고 있던 걱정과 고민들, 답답한 마음이 파도에 쓸려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쉼 없이 달려온 내게 주는 완벽한 보상 같았다.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온을 얻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다.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는 가족들의 얼굴 위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 여행은 비움의 시간이었고 지친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어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돌아보니 행복한 도약의 여행이었다. 그 순간을 통해 내가 가진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조금씩 닦아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 순간 교도들과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는 소박한 순간이 행복하며 내 곁에 함께하는 교도들이 모두 부처님이라 생각된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바로 이 순간 참으로 행복하다. 행복은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다. 즐거움이 행복이다는 말씀을 새기며 욕심 부리지 않고 비우고 나누며 마음 공부 잘하는 교도가 되고자 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군포교당 고정인 교도님의 글,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문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창작성가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25장과 26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25장의 제목은 물은 세상 만물을 입니다. 이 곡은 수덕회가 이기도 한데요. 수덕회는 원불교 전무 출신, 그러니까 교무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물의 덕을 본받아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대종사님 제세 당시부터 있던 전무 출신 친목회인 상해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1955년이었던 원기 40년 1월 10일 개최된 교무연합회의에서 당시 종법사였던 정산종사님은 수덕회 조직을 촉구하는 유시를 받드셨고 같은 해인 4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전무 출신의 친목단체로 수덕회를 조직하라고 하시면서 대의는 물같이 합하고 예절은 구슬같이 분명하라고 당부하셨는데요. 수덕회는 전무 출신 상호 간 정의를 건네고 의리를 지키며 가족적인 친분을 두텁게 해서 공동체 생활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수덕회가는 원기 52년이었던 1977년에 발표됐습니다. 물의 덕을 겸손하게 섬기는 덕, 끊임없이 꾸준한 덕, 국한 없이 합치는 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덕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상이 바로 성가 25장 수덕회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만나볼까요? 물은 세상 만물을 듣고 옵니다.

성가 25장 물은 세상 만물을 수덕회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가 26장을 만나볼 텐데요. 이 곡은 정토의 가로 제목은 땅이 세상 만물을입니다. 정토회는 원불교 남자 교문들의 부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전무 출신을 할 수 있게 가정경제의 후원 및 책임을 지는 일을 권장부라고 부르는데요. 정토회는 이러한 권장부들의 신앙과 수행 침묵을 위한 단체입니다. 원기 40년이었던 1955년 6월 2일 정산 종사님으로부터 진흙 속에 연꽃이 되라는 부척과 함께 정식 정토회를 명령받고 12명이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고 전해지고요. 원기 49년이었던 1963년 8월 정토회 제1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 5월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제정한 후 1973년 4월 전북 익산시 남중동에 교당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근검절약으로 남중동과 동산동에 각각 90평, 500평의 교당 부지를 마련했는데요. 1975년 8월엔 정토회원들의 종합회관을 건립하라는 정산종사님의 유시를 받들어 원광의료원 자리에 회관 부지 2,500평을 마련했지만 원광대학교의 발전에 따라 그 땅을 양도하고 대신 현재 위치인 익산시 무왕로 820번지에 회관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1986년 계속되는 회원 증가와 함께 재반시설의 운용 한계 등이 문제되면서 이후에 지금의 정토회 종합회관을 완공하게 됐고요. 600여 정토 회원들의 공부사업 실천 도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토회는 1975년 정토장학회를 설립해 전무 출신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기금 조성을 해왔고요. 1999년에는 재단법인 원불교 정토장학회로 발전해 매년 전무 출신 자녀들의 공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의 정기훈련을 통해 정토 회원들의 신앙과 수행을 돈독히 하는데도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흙 속에 연꽃이 되라고 하셨던 정산 종사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꽃을 피워냈던 원불교 정토회. 이름에 담긴 뜻이 참 좋은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정토회가를 만나볼까요? 원불교 성가 26장입니다. 땅이 세상 만물을.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안내 드릴게요.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소태산 기념관에서 2026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샤이니의 재연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나니 사람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기분 좋은 12시. 한국어와 한글은 같다. 정답은 X. 한국어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언어이고요. 한글은 약 500년 전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라고 하네요. 이제 구분이 확 되시나요? 한글나라의 한글은 우리의 자랑, 생활의 무기.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한글날의 노랫말처럼 오늘은 한글의 힘을 뽐낼 수 있는 하루 어떠신가요? 기분 좋은 12시 박재범과 아이유가 함께한 가나다라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0: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토이.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한권토이. 해커스토이.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한권토이. 해커스토이.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토익은 해커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3: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반갑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580돌 한글날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주고받는 대화와 문자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뜻모를 줄임말과 국적불명의 신조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외로어들이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소통을 편하고 빠르게 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말의 고유한 결이나 아름다움이 너무 쉽게 깎여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말과 글은 그저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품격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만큼은 습관처럼 튀어나오던 거친 표현이나 외래어 대신 곱고 다정한 우리말 단어 하나를 골라 전해보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은 익숙한 말 속에서도 우리 글이 주는 온기와 울림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로 한글을 아끼는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멋지게 뽐내보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가 머무는 곳,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동안 넉넉하게 함께해 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럼블피쉬의 기분 좋은 말, 코요테의 웃자.

럼블피쉬의 기분 좋은 말, 코요태 웃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좀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 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에 이어서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송필근의 숙녀에게, 채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송필근의 숙녀에게 채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살짝만 열어봐도 아, 이 가을이구나 싶을 만큼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죠. 낮에는 볕이 따뜻해서 방심하기 쉬운데 해만 뉘엿뉘엿 넘어가면 기온이 아주 뚝 떨어지니까 요맘때 목이 칼칼하거나 으슬으슬 감기 기운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몸도 계절을 타느라 에너지를 참 많이 쓰거든요. 피곤하다고 무작정 참지 마시고 오늘은 내 몸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한창 달고 마시는 제철 과일로 비타민도 넉넉히 충전을 해보시고요. 얼어붙은 속을 부드럽게 감싸줄 따뜻한 차나 따뜻한 물을 수시로 챙겨 드시는 거죠. 그리고 건조해진 공기 탓에 목이 메이지 않도록 방 안에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센스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결국 매일의 사소한 돌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잘 아시죠? 건조하고 쌀쌀한 계절이지만 마음만큼은 포근하고 활력 넘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서요. 이승열의 나라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비어니품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쌍문동 아이들의 해화동.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려요. 플래시의 마이데이, 러블리즈의 그대에게.

플래시의 마이데이, 러블리즈의 그대에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거리의 옷차림도 눈에 띄게 차분해졌죠. 거리 곳곳을 보면 포근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스웨이드 재킷이나 따뜻한 브라운 톤의 아이템들이 참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낮에는 살짝 덥고 아침 저녁은 찬바람이 불어서 매일 아침에 오늘 뭐 입지?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요맘때 가장 똑똑한 스타일링은 바로 하이브리드 레이어링.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입는 방법인데요. 얇은 이너 위에 셔츠나 가디건을 걸치면 기온 변화에 맞춰 입고 벗기도 편하고 체온 유지에도 제격이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꺼낸 가을철 외투나 스웨이드 옷은 습기에 약하니까요. 입고 난 뒤에는 전용 솔로 결을 따라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걸어두시는 작은 관리법도 잊지 마세요. 기분 좋은 가을, 똑똑한 스타일링으로 멋도 챙기고 건강도 우리 챙겨보자고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휘성 이승우의 감기라도 걸릴까, 나몰라 패밀리 백지영의 붙잡아도.

0: Baby, don't cry.
1: 휘성 이승우의 감기라도 걸릴까, 나몰라 패밀리 백지영이 붙잡아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부에서는 백투더 9020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띄워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3: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4: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화산교당 최화자 혜원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김사은, 조영호, 조현범, 조영서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박찬영의 통화.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4: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Back to the 9020. 봉디스파리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로는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002년 8월 첫째 주 순위를 찾아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했던 한 해였지만 응원가 말고는 음반 시장은 그 반대로 냉랭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과연 한껏 열기가 몰아쳤다 사라진 그해 8월은 어떤 노래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16위가 빠져 있어서 21위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2002년 8월 첫째 주 21위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이 차지했네요. 아코디언 팝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를 구축했던 그룹입니다. 지금 들어도 세련미 넘치는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이 21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22위 곡은 틀론의 랄랄라가 차지했네요. 베스트 앨범에 수록된 3개의 신곡 중에 한 곡이고요. 본래는 5집 타이틀로 예정된 곡이었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발표하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무대를 함께할 수 없었던 강원래 대신 객원 보컬이 함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조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클론의 노래를 그리워했던 이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웠던 곡 랄랄라가 20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위 곡은 문희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차지했네요. 2집 타이틀곡으로 락 음악을 선보였어요.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 OST A Time for Us를 샘플링한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한 마음을 잘 담아냈다고 하네요. 문희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19위였고요. Back to the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1위를 차지한 롤러코스터의 Last Scene.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2년 8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8위는요 주석의 무한대가 차지했네요.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대까지 힙합의 포부를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더 멀리 멀리 날아오른 자신만만한 곡 무한대가 18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7위 곡은 조관우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이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립니다. 우선 원곡은 일본 영화의 OST였고요. 그 노래를 가수 최연재가 번안에 불러서 가요 톱10에서 1위를 거머쥐었던 곡이에요. 이어 조관우 핑클 걸스데이 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 됐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이 17위였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비의 나쁜 남자가 차지했네요. 비의 데뷔 앨범 타이틀이었어요. 풋풋하면서도 뭔가 야성의 매력이 넘쳐흘렀던 특히 프로듀서였죠. 박진영의 스타일을 가장 많이 닮아있던 곡 나쁜 남자가 15위에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다시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조관우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조간우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 2002년 8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4위는요 지금까지도 가요계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신화의 I Pray For You가 차지했네요. 정규 5집 앨범의 후속곡인데요. 타이틀이 퍼펙트 맨이었죠. 그 강렬했던 퍼포먼스 뒤에 따라온 곡이라 그런지 더 부드럽게 속살거리듯 들렸던 것 같아요. 신화의 I Pray For You가 14위였고요. 이어지는 13위는 성시경의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가 차지했네요. 정말 이때 이 노래 참 좋아했죠. 뜨거운 여름과도 설레는 썸과

신하의 I pray for you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2002년 8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입니다. 윤미래의 메모리즈가 차지했네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노래, 그런 힘이 느껴지는 감성 힙합 곡이죠. 그 시대의 윤미래는 멋짐으로 힙했던 가수였어요. 이런 아우라를 가진 가수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녀의 노래가 지금까지도 오래 사랑받는 이유겠죠. 윤미래의 메모리즈가 2002년 8월 첫째 주 11위 곡이었고요. 이 곡을 3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 넣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마 물렀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BTS의 Body to Body, 원어스의 가자, 세븐틴의 손오공 띄워드립니다.

BTS의 바디 투 바디, 원어스의 가자, 세븐틴의 손오공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김나영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수호의 잘 지내자 우리.

김나영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수호의 잘 지내자 우리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0월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맞이하는 한글날 우리말에는 유독 계절을 닮은 예쁜 단어들이 참 많죠. 귓가를 간지럽히는 산들바람 가을 햇볕이 알알이 익어가는 가을거지 그리고 뺨을 스치는 시원한 공기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마다 마음에 닿는 참 곱고 참된 글자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한글날을 맞아 줄임말이나 건조한 글자들로 빠르게 채워가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느긋하게 책 한 장 넘기며 우리 글의 아름다움을 음미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가을 향기가 배어나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로 꽉 채워가시길 바라며 기분 좋은 12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노래 끝곡은 솔라의 아름다운 강산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접잘사, 할 말 한.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줄임말들입니다. 긴 문장을 앞 글자들을 따서 줄인 것이죠. 그런데 문장을 줄이면서 그 안에 담겨야 할 우리 마음마저 같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졌지만 정말 잘 싸웠다라고 하는 뜨거운 응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말 뒤에 복잡한 고민과 배려처럼 몇 글자로 축약해버리기에는 그 안에 진심이 더 큽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온 한글날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내 진심이 줄임말 뒤에 갇혀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오늘은 마음을 줄이지 말고 온전히 가득 채워서 전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고마워, 네 덕분에 참 따뜻해처럼 말이죠. 이명주입니다. 탈춤.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거시기 그 뭐시냐, 다들 별일 없이 평안하게들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어. 오늘은 말이요, 내가 동네 놀이터 지나가다가 본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말로 거시기 놀이터 근해에서 꼬맹이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목소리를 거시기 하면서 싸우고 있더란 말이요. 알고 보니까 이 두 꼬맹이 이름이 누리랑 소담이요. 이 둘이 말이요, 서로 세상을 뜻하던 내 이름 누리가 더 예쁘단 게? 아니요, 담스럽고 예쁘다는 내 이름 소담이가 훨씬 더 예쁘다 하면서 티격태격한 거 아니겠어요? 오미오미 웃자스구나. 얼마나 귀엽던지 내가 웃으면서 애들아 둘 다 참말로 예쁜 이름이요 하고 거시기 했더니 말은 둘이 서로 얼굴을 보고 웃더란 말이요. 어쨌든 말이요, 외래요 대신에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한글의 고운 소리와 따뜻한 뜻을 담아서 소래에게 거시기에게 건네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요. 정연호입니다. 기죽지 마라. 진서유 세상만사.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중생에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쓴 우리말 중에는 어쩜 이렇게 예쁜 단어들이 많은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를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요, 가을철에 불어오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은 한이바람이라고 하고요, 이른 아침 산자락에 뽀얗게 끼는 안개를 모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가을바람이나 안개라고 부를 때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들었을 때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유독 좋아하시는 순 우리말 단어가 있으십니까? 네, 함께 나눠 보실까요? 김주철의 노래입니다. 고마운 선물, 금잔디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마.

가사로 만든 얘기 송창식의 가나다라. 가나다라 마바사. 어린 시절 우리는 이 몇 글자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세상과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가를 배우고 나를 쓰고 삐뚤빼뚤 자기 이름을 적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글자들이 모여서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고맙다는 말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도 있다. 보고 싶다는 말도 있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사랑하다는 말도 있다. 우리는 그 모든 마음을 말과 글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간다. 한글은 참 신기하다.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이 만나 수많은 말이 되고 그 말 속에는 웃음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한 사람의 오랜 세월까지 담긴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내 이름도 한글이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한글이었다. 누군가의 시가 되었고 소설이 되었으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가 되었다. 그래서 한글은 책 속에만 있는 글자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기록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우리의 삶의 언어다. 좋은 말 한마디가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따뜻한 글 한 줄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열기도 한다. 오늘은 한글날이다.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말과 글을 다시 만나본다. 가나다에서 시작한 작은 글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사랑을 말했고 꿈을 적었으며 우리의 삶을 기록해왔다.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우리만 한마디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글자로 마음속에만 두었던 말을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보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누제온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강민의 화양동 연가 전해드리고 3부로 가서 신나는 노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최영철의 노래 사랑이 뭐길래로 신나게 문을 열었습니다. 조은의 가요상 3부 시작합니다. 자, 가요가요 달려가요. 금요일에 신나게 달려보는 시간인데 김다연의 꽃처녀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연휴 즐기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휴게소를 통해서 시간을 좀 쉬었다 가시는 분들 나상도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휴게소 부르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계시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로만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두 글자 4부 문을 여는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수미의 애당초하고 제임스 킹의 그냥 좋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스튜디오 안이 참 고운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리에도 모양이 있다면 아마 오늘 우리 방송은 참 둥글둥글하고 매끄러운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빠짐없이 전한다는 게 때론 뭐 쑥스럽고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만큼은 숨김없이 온전한 마음을 건네는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그 고운 마음이 건네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닿을 테니까 말이죠. 자, 진솔의 노래 사랑바람 진성입니다. 흙수저.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에, 시간이 이제 계속 연휴가 되면 지쳐요. 왜냐하면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지. 계속 연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기념일들의 또 대체 휴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언어적 그 습관적 부분들에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하기가 어렵다라면 오늘 같은 날 한글날에 대한 얘기로서 좀 가까이 대화를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와 대화할 때 아빠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은 짧게 짧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만의 습관적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을 수도 있고 차분하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의 생각만 탁 던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글날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방송을 또 들을 수 있고 방송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글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외국어로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말이 우리에게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글이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글날 뜻깊게 함께한 방송이었습니다. 주하의 노래 또또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크고 작은 삶의 경계에서 희망을 찾는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됐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16장 말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0: RP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은전아,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실시품 16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산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계절적으로 안개 발생이 많은데요. 안개는 대기 중 공기가 아닌 작은 물방울 입자이기 때문에 불빛을 흡수해버립니다. 안개 등이 약간의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시야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운전이 가능하다면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적인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 중에서도 훨씬 위험한 경우가 부분적인 안개입니다. 산악지형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 구간구간에 짙은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안개를 만났을 때 놀라 급제동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차를 멈출 때도 앞차와 뒷차 등 주변을 잘 살펴하고요. 이런 급작스런 운전이 필요 없도록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를 한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운전자들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진리의 가르침은 한자나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같은 어려운 글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종교 경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벽이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어여쁜 마음, 즉 각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28자 한글을 만드셨고, 우리는 높은 곳에 있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원불교,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죠.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을 언제든 쉽게 한글로 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자신들의 글자로 여러 종교의 경전을 읽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쉽게 사용하는 글자로 진리의 말씀들을 제약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혜택이고 특권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 진리를 접하는 다리를 놓아준 그 뜻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0: 한글날 노래 동요였습니다.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7,300여 개 언어 중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700여 개, 전체의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은 방대한 분량 때문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일부 나라에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불교는 이제 11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원불교 경전은 20여 개 나라, 1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인류의 종합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한글로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린 귀,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진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한글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죠.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 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5: 새만금.
6: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 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1945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무려 78%에 달했다고 한다. 10명 중 8명은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다 1958년 문맹률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국민 대다수는 글을 깨우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또한 종교 경전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한글로 번역된 기독교 경전, 불교 경전, 유교 경전을 민중들이 직접 읽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종교의 경전은 특정 계층만이 읽고 해석했기에 그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젠 개개인이 진리를 직접 배우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여러 종교의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경전 봉독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경전을 읽어보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불유교 경에는 수행자는 독서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초저녁과 새벽녘에는 정진하고 밤중에는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하느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이사야서에는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불교 경전 원각경에는 경전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도구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을 매개로 그것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 손가락은 궁극적으로 달이 아님을 알게 된다.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깨우치는 방편도 이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수행품에는 종교의 경전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종사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야 도가 있는 것으로 인증하여 같은 진리를 말할지라도 옛 경전을 인거하여 말하면 그것은 믿없게 들으나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줌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볍게 듣는 편이 많으니 이 어찌 답답한 생각이 아니리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세상의 성자 철인들이 세도 인심을 깨우치기 위해 그 도리를 밝혀놓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랜 시일을 지내오는 동안 부연과 주해가 더하여 오거시서와 팔만장경을 이루게 되었나니 그것을 다 보기로 하면 평생 동안 정력을 다하여도 어려운 바라. 어느 겨를에 수양 연구 취사의 실력을 얻어 출중초범한 큰 인격자가 되리오. 그러므로 그대들은 삼가 많고 번거한 옛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마땅히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에 저 옛 경전과 모든 학설을 참고로 한번 가져다 보라. 그러하면 그때에는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의 참고가 더 나으리라. 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한글이 있어서 여러 종교의 경전을 자유롭게 읽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다만 대종사님께서도 일원상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참 달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경전을 잘 읽되 문자나 상징에 너무 매이지는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피아노 스케치의 시간의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이 창제된 지 200년 정도 뒤인 16세기 후반, 당시 신분차별을 비판한 사상가 허균에 의해 지어졌는데요. 이 소설이 만들어지던 때는 임진왜란 직후이고 탐과 놀이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어려움이 극심했던 때라 당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허균은 백성들이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소설을 씁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 한글 소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한글 소설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홍길동전, 2번 심청전. 네, 여기에 보면 참 종교적인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도술도 부리고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요.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주고 평등한 그런 세상을 꿈꾸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천개벽 시대를 꿈꿨던 그 당시 민중들의 한을 담은 또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1번 홍길동전이고요. 2번 심청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번 연휴 계획은 무엇인지 일상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불교 소식입니다. 불교 개혁과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온 명진 스님의 49제가 오늘 서울 봉은사 법왕로에서 사부 대중의 추모 속에 봉행됐습니다. 오늘 49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단 관계자들과 제가 불자들,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스님의 삶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날 49제에는 명진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추서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정 법계위원회는 앞서 10월 6일 회의를 열어 명진 스님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스님의 영전에 대종사 법계증과 25조 가사를 봉정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스스로를 남김없이 불태운 불꽃이었다며 흙탕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이 바로 스님의 삶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스님의 자비행을 기리며 평안한 정멸의 들기를 발언했습니다. 월정사 한주 현기 스님은 오늘의 천도제는 도식적인 천도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천도제가 되어야 한다며 스님의 입적을 참석자 모두가 생사의 의미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승려로서나 시민으로서나 스님은 진실로 용맹정진한 분이었다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투사이자 약자의 편에선 자유로운 은사로서 용감하고 따뜻한 한 생을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했던 스님의 실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명진 스님의 49제가 오늘 봉행이 됐군요. 마침 이 49제를 앞두고 조계종 법계위원회에서 스님을 최고 법계인 대종사로 추서하기로 결정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스님께서 한평생 자비행을 실천하신 만큼 네, 완전한 해탈천도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능 스님입니다. 꽃을 바친 아이다.

다음은 종교 화합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불교, 유교, 개신교 등 충청북도에 다양한 종교 유산이 있는 곳을 걸으면서 종교 간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길이 열렸습니다. 충북도 역사문화연구원은 오는 12일부터 도내 종교 유산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어울리길을 운영합니다. 어울리길은 천주교, 불교, 유교, 개신교 등 4개 종단의 종교 유산을 연결해서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연구원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안내책자와 오디오북, 전용 홈페이지 등 관련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 공감의 길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청주 도심 곳곳의 종교 유산을 자유롭게 둘러보는 동시에 각 종교 시설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해설, 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주 소운동 성당에서는 중앙고건 일대 천주교 순례지를 돌아보는 야행 순례길을 운영하고 청주 제1교회에서는 근현대사 속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역사 해설을 진행합니다. 천주 탑동 양관에서는 전문 해설 투어와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를, 용화사에서는 명상과 단청 컵받침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주 향교에서는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유생 복식을 직접 입어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김양희 원장은 지난해 만 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해 주신 어울리기를 다시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종교 간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충북에 다양한 종교 유산이 있는 곳을 걸으면서 종교 간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탐방길이 열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여러 종교가 공존한 역사를 찾아볼 수 있죠. 앞으로 이런 종교 탐방로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주 변개월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입니다.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다시 살림의 신규 강사가 180명 배출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각 교단과 기관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다른 생명 지킴이를 길러내며 지역의 생명 안전망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는 지난 8월과 9월 전국에서 10차례 신규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충북교구, 경기 인천교구, 부산 울산교구, 제주교구, 중앙교구 등 5개 교구와 원광효도마을,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등에서 교육을 수료한 180명이 강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강사 양성 과정은 지역사회의 관심도 모았습니다. 각 지자체와 지역 자살예방센터에서 협업 문의가 이어졌고 일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를 바탕으로 개발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법정 의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인된 데 이어 지역별 자살 예방 현장과도 접점을 넓힌 것입니다. 원불교 다시 살림은 자살 위기를 이해하고 주변의 위험 신호를 직접 살펴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교무님들은 물론 의사, 교수, 심리상담사 등 18명의 전문가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이번에 배출된 신규 강사들은 앞으로 전국의 교당 및 기관에서 자살 예방 인식 개선과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명의 강사가 다시 여러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만큼 위기에 놓인 이웃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사람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원불교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직접 만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살피는 원불교의 생명관을 나누고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며 손을 내미는 보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대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이명아 교무는 한 사람의 위기를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일은 실제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다시 살림 교육을 이어가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어야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의 자살 위기 징후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 지킴이가 다 되어야겠죠. 원불교의 세계관은 천지 만물이 하나로 이어진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세상과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생명관을 바탕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빈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성공의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홍길동전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길동전은 한글이 창제된 후 200년 정도 뒤에 16세기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신분차별을 비판하던 사상가 허균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허균은 서자 출신의 천재 시인 이달에게 시와 학문을 배우며 차별받는 서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하는데요. 천민이나 기생들과 어울리며 신분차별로 겪는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허균은 홍길동전을 통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평등 세계를 꿈꿨고 당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소설을 씁니다. 더욱이 홍길동전이 쓰여진 시기는 임진왜란을 겪은 바로 직후라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살기 어려웠던 백성들은 탐과 놀이들 때문에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소설 속의 홍길동은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기 위해 신비한 도술을 갖추게 됩니다. 이 홍길동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한글이 만들어진 후 200년 뒤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또한 당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지배 이념과 지배 질서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방향에서 쓰여졌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대 현실에 실재했던 사회적인 문제점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홍길동전은 사실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요. 적서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등을 내포한 중세사회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지닌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역사의식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6117 쓰시는 분 정답은 홍길동전입니다. 국어 시간이 생각나서 너무 재밌습니다. 엄마랑 퇴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퇴근길에 엄마를 만나셔서 예, 지금 집으로 가고 계신 거죠? 반갑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홍길동전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어른이 되고 뭐 어른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또 여러 종교의 어떤 가르침들도 이렇게 두루 접하다 보니까 이 홍길동전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시 민중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과 낙이 있었을까요? 이 허균이 겪었던 이 신분차별 그리고 탐과 놀이들의 수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평등을 꿈꾸고 올바른 지도자가 지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정말 권력자들을 혼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재물을 좀 나눠주고 신비한 도술을 부려서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그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소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이 천도교 그리고 원불교가 탄생한 그 당대 때 일제강점기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 민중들의 어떤 한과 열망을 담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부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떤 탄생도 그렇고 그 시대 속에는 늘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민중들의 어떤 한이 예 그리고 또 열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77 쓰시는 분 정답은 홍길동전입니다. 그 정읍의 구절초 축제장에 들른 후 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7013 쓰시는 분 정답은 홍길동전입니다. 전주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연휴 동안 휴무 없이 운행합니다. 파이팅 하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그 불철주야로 쉬는 날에도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여기저기 또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신영원입니다.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동안양 교당 우리 선정희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글이 탄생한 날이네요. 정말 세종대왕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받침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은 받침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함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한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 적도 있었거든요. 군산 여상은 1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글에 고마움을 더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죠. 받침이 있다고 하는 건 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외래어, 신조어 이런 외국의 말들도 다 한글로 표시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발음할 수 있고 이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편안하게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이렇게 모든 어떤, 글자를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우리나라에 대한 뭐 흔히 하는 말로 국뽕이라고 하죠. 정말 자부심이 생기는 오늘이네요. 자, 오늘 끝으로 양지은의 아름다운 나라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쉬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주말까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 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 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 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세계 여행객들이 직접 선정한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 1등 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로 인정받고 있고요. GDP 대비 특허 출원도 세계 최고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등등. 아, 오늘은 참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패티김이에요. 서울의 창가.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휴일인 한글날이었어요. 어떻게 잘 오늘 휴일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앞서 제가 기분 좋은 이야기 드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에 올랐다는 말씀이요. 지난 2년 연속으로 정상을 차지했던 도시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도쿄입니다. 이 도쿄를 밀어내고 올해 서울이 1위로 선정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대요. 뭐 감이 오시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문화 때문이라고 해요. 경복궁 같은 그런 오래된 고궁이 있고요. 또 높디 높은 마찰로 고층 빌딩이 한 대 어우러져 있고요. 또 전통시장이 있는가 하면 대형 쇼핑몰도 떡하니 있고 하나의 도시 속에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도시는 전 세계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1위에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여행객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서울에 오는 걸. 또 우리나라의 편리한 교통도 있죠. 안전한 치안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친절함이 또 가득하고요. 세계인들이 사랑에 푹 빠질 만한 이유가 충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훈민정음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한글날이잖아요. 한글을 비롯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멋진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자긍심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긍심을 가득 안고 오늘 생방송으로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에 같이 접할 수 있는 옛 가요는 그 노랫말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요즘같이 뭐 현대화되고 세련된 모던한 그런 감각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서를 가득 담고 있는 우리 말에 빛나는 그런 우리 말들이 빛나는 그런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한글날 들으면 더 감동이 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오늘 3, 4부 음악다방 은다방이 문을 엽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요. 한정판으로 선곡 문어를 조금 넓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악다방 하는 날은 80년대 초중반까지의 곡들을 여러분들께 선곡해서 전해드리니까 벌써부터 지금 80년대 초중반 곡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못 들었던 노래들 또 80년대 초중반 곡만 주지 마시고요. 옛가요와 더불어서 이렇게 균형 있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어질 노래는요. 그 외국 관광객들로 정말 넘쳐나는 그런 곳이죠. 바로 명동. 명동을 노래한 윤일로의 명동의 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경축식과 문화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의 탄생과 보급 과정을 담은 공연이 진행됐고요. 한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는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한글 간판과 맞춤법 전시, 한글 모자 만들기와 우리말 노래 공연 등 시민 참여 행사가 열렸고 세종시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세종 한글 축제가 열립니다. 또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는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진행되고요. 그 밖에 지방정부와 재외공관 등에서도 경축식과 문화공연, 글짓기 대회가 이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나들이에 나선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날 12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50분, 대구는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 그리고 강릉까지는 4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562만 대가 이동하면서 사흘간의 연휴 가운데 최대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 대,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1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체가 해소되는 시간은 지방 방향의 경우 오후 7시에서 8시쯤으로 보이고 서울 방향은 밤 9시에서 10시쯤 정체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 휴일인 모레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 그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4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가을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장진아의 망향 그리고 리타김의 못다한 사연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오, 이 리타김 가수는 그 팝스타일의 외국 곡들을 번안해서 부리거나 팝스타일 노래들 좀 주로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전통가요 스타일의 곡을 또 불렀는데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니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 복받은 민족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한글을 기념하는 한글날 저녁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방송 같은데 이렇게 혹시나 긴가민가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상도동 조남주님이 생과일, 생과자, 생크림 등보다 훨 좋은 내일 생방송 이렇게 내일 생방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3, 4부 또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도 있고 오늘 또 선곡폭을 넓혀서 80년대 중후반까지 선곡들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음악다방은 일찍 자리가 꽉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그래서 신청곡들 주셔야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방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아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하는 게 제가 무슨 큰 벼슬이라고 저 너무 으쓱으쓱하게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방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글 100주년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옛가요의 신청곡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잠시 생각도 했습니다. 세종대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을 하늘이 너무 좋아서 공원 한 바퀴 돌아서 산책을 좀 했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이 최고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 가득 머금고 행복 가득 담아서 옛가요와 함께 즐기겠습니다. 환절기에 아인 식구님들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순이님 여러분들 마음도 같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박건의 사랑은 계절 따라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해 계신 우리 검은 그림자님, 어제 마지막 곡으로 검은 그림자님의 신청곡이었죠. 혜은이의 과거사를 들려드렸는데 오늘 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마지막에 제 곡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을 모시고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답니다. 라디오에서 신청곡이 나오니까 고객분들이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고객님들 얘기하시면 되게 예, 신기해하시고 네, 또 궁금해하시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소개시켜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한글날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리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한글날 관련된 사연들 인사 많이 주셨거든요. 소개하고 또 열심히 신청곡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군원수님께서 바구철에 우연히 정들었네 청해 주셨어요. 진짜 가을이네요. 이렇게 좋은 날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니까 더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고하기 좋-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글날 네, 저녁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성아의 왕자호동 전해드렸고요. 이 노래는 변산에 살고 계신 민호님이 청해 주셨고요. 사연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마을에도 다문화 가정이 날로 늘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등. 저희 집 바로 이웃에 베트남에서 10년 전에 시집온 베트남 댁이 살고 있는데 글쎄 부침개를 해준다고 해서 놀러오라고 해서 갔는데 정읍댁 할머니께서 아이고 나는 점심을 먹고 와서 부침개 생각이 없어 하니까 베트남 댁이 방긋 웃으면서 아유 배아지 불러서 그래요 먹기 싫으면 먹지마 이러지 뭡니까 진짜요 아이고 네 이 말을 들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정읍댁 할머니께서는 며느리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화를 내시고 가버리셨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워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나오는 말 그대로 배우는 거니까 이게 뭐 경어로 높임말인지 아니면 좀 쌍스러운 말인지 욕인지 모르고 배우잖아요. 베트남 댁한테 우리 민호님이 한글 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지방 이렇게 저 지방에 내려가면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청년들이 배필감을 찾지 못하니까 좀 국제적으로 결혼들도 많이 하시고 또 외국에 그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오셔서 잘하고 잘 사는 집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 저 민호님의 이웃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 댁. 아.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잠시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꽃님의 사연 좀 소개할게요. 저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멋진 가수, 최고의 가수, 아인 방송 진행자이신 이동훈 가수님이 있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휴지만 모두 모두 수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제 얘기를 크게 외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1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채영 기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세상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러면서 의자 젖히고 누워서 아인을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듣고 있답니다. 잠시 운행을 멈추시고 지금 계시는 거죠? 금채영 기사님. 네, 해가 이제 어둑어둑 이 시간 되면 어두워져서 사실 음악 듣기는 네, 좀 어두워해지면 제격이죠. 네, 좋아하시는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금천 기사님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성북동에서 배용준님께서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지요. 우리의 소중한 한글들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하시면서 박재란과 안다성의 서울의 애인들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부산 구포에서 천일홍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오늘 해운대 바닷가에 나갔었는데 글쎄 국내의 관광객들이 부산의 가을 바다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호랑이 젤라떡도 먹고요. 해물칼국수 먹고 왔습니다. 부산의 가을 너무 좋아요. 이 가을 가기 전에 꼭 한번 구경들 오세요. 하시면서 백야성의 항구의 영번지 청해 주셨고요. 또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백야성의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오늘은 31회 달성군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다녀왔죠. 나이가 있어서 선수로 뛰지는 못했지만 27만 달성군민의 화합 한마당으로 화창한 가을 날씨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운동에 다녀오셨군요. 청해 주신 노래 백야성의 항구의 영번지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기념일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방송 진행도 너무 감사하고요. 전국의 번님들과 함께 축하 마음으로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 축하 멘트와 함께 해주셨고요. 인천에서 왕애청자님도 축하 사연과 식욕을 자극하는 사연까지 덧붙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연한 가을 햇살이 온누리를 비춘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소리가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한글 탄생 580돌에 들려주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위상, 아 가슴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에 없던 식욕도 되살아나는 행복한 저녁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 메뉴는요, 한창 입맛을 돋구는 대하찜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대하찜 많이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까지 주셨어요. 아, 입에 침이 고이네요. 그냥. 네. 인천 왕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아, 한동일의 낙서를 청해 주셨어요. 의왕 개인 택시 배정환 기사님. 낮에는 붐비던 차들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거리가 한산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한동일 낙서 청해 주시고. 진짜 오늘 차가 많이 막혔어요. 저 오늘 차량을 가지고 방송국 오는데 중간중간에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일 모레까지 연휴가 되니까 많이 나들이도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 하고요. 요즘 가을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청해 주세요. 황혼의 엘레지, 최양숙의 목소리죠. 좋아하시는 노래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한과 영번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대구에서 김동식님 사연 주셨고요. 해운대 방현재님께서 아인 가족분들은 옛가요의 애정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가끔씩 처음 들어보는 노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알지 못하는 뭐 저희도 뭐 음악하고 또 방송계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진짜 모르는 노래들 여러분 덕분에 새롭게 발굴하고 듣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를 마무리 좀 할게요. 3부에서 리퀘스트 뮤직 이 계절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음악다방 은다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선곡 범위를 조금 늘렸어요. 네.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 이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어머님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린 어머님 떠오르시면서 같이 들으시죠. 2부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여기 충북 음성숲에 가면 상수리 툭툭, 밤은 투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요. 상수리는 밟지 않으려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뚝방길 나오면 배부른 논뚝 벼이삭 소근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가을만 납니다. 신청곡으로 빨간구두 아가씨 청해봅니다.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 네, 음성에서 노영구님이 청해 주신 남일의 빨간구두 아가씨 같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곡으로 같이 들었고요. 보내주신 그 사연이 정말 눈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는 건데요. 상수리 툭툭, 밤은 투두둑, 네? 뚝방길 나오면 배부른 논뚝 벼이삭 소근거리는 소리. 정말 네, 너무 멋진 글이고 예, 세상의 모든 소리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디의 그 언어라도 이렇게 예, 의성어와 의태어 이 형용사가 발달한 그런 언어가 없잖아요. 예,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대단한 예, 선물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3부가 시작됐어요. 음악다방 은다방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죠. 오늘 가을을 가득 담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잠시 후부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3부 4부 아름다운 음악다방 은다방 즐겨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4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오늘 한글날이니만큼 이 노래 꼭 듣고 싶어요. 들꽃님, 그리고 또 벌써 한글날이 100주년이라네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한글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함을 감사드립니다. 전주현동수님, 네, 축하사연과 함께 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송창식의 가나다라였고요. 또 한글 노래 멋집니다. 경축 박수 박수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부산 동네에서 쿠경옥님도 네, 네, 주셨습니다. 자, 3부 아름다운 인생 속에 들어있는 음악다방입니다. 은다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도 추억을 담은 노래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지요. 눈부시게 찬란했던 우리들의 청춘과 추억 그리고 그리움들을 담아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우리 금정기사님이 아 우리 친절한 동백오빠야 예,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보면서 아 참 잘생기셨네 생각하셨다고요. 네. 꼭 한번 청취자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해주셨네요. 우리 금정기사님 그런 날이 있겠죠. 한번 제가 열심히 활동해서 예, 여러분들께 얼굴을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하고 또 신청곡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예, 두 곡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께서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를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천 왕 예청자님께서 이진관의 인생은 미안성 청해 주셨는데 두 곡 다 80년대 중반 정도에 발표된 노래라서 사실 다른 시간, 다른 날에는 선곡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은다방에는 또 문호를 좀 넓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선곡했습니다. 특히 또 인생은 미안성은 아름다운 우리말 가사에 또 꼽혔던 85년도 가요대상 작사 부문 대상도 받았던 그런 멋진 글이 좋은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미로 너무 좋습니다. 볼륨도 높였어요. 애청자들의 소식에 재미가 있어서 웃음도 나왔습니다. 대구 테이블의 평강공주님. 그죠? 사랑의 미로 너무 좋네요. 예. 아, 또 전주 현동수님 전주 테이블에서도 오늘 음악다방에 딱 어울리는 노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댓글을 달아, 예, 사연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글날에다가 또 아름다운 우리말 가사로 선정된 노래이기도 하고 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서울 금천구 행복한 슈퍼우먼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또 익산 테이블의 박영권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부 음악다방 3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께서요. 학창시절에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예, 기억이 납니다. 듣고 싶어요. 은다방에서 하시면서 산울림의 노모를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구 주순이님의 신청곡 김추자의 늦기 전에까지 두 곡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234.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동방성의 꿈실은 마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낭낭해서 원기를 북돋아 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강남 테이블의 서풍근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꿈실은 마차. 진짜 목소리가 굉장히 낭낭하죠. 동방성의 원기가 네 불끈불끈 네 북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 속의 다방 음악다방 은다방입니다. 좀 전에 3부 이제 마무리 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노모 들으실 때 노모 음원 앞에서 잠깐 제작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 하더라도 가끔씩 실수가 나오거든요.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모를 들으시면서 인천 왕 애청자님이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어느 분께서 신청해 주셨는지요?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이 학창시절에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래요. 새로운 곡을 알게 되어서 너무 신선했고요.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노래네요. 참 좋죠. 너무 가사도 노랫말도 참 좋습니다. 이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대구 북구 주순이님도 추억을 되살려가며 재밌게 잘 들으셨다고요 해주셨고요. 깊어가는 가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대구 테이블의 평강공주님도 네 깊이 빠져 계십니다. 익산에서 우리 박연꽃님 익산 테이블에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청해 주셨고요. 또 부산 테이블에 우리 이성보님께서 가을이 단풍을 곱게 해주려고 온도차가 높여주었다 낮춰주었다 하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네 기온차가 높고 이 일교차가 심할수록 클수록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문주란에 낙조를 청해 주셨네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루캐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은다방입니다. 멀리 김해에서 대금향기님 인터넷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지인들과 파크골프 치고 한잔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전용록의 애심을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전용록의 애심 준비됐고요. 이어진 노래는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용의 바람이려옵니다. 서울 아들레 부산역에 내렸어요. 북항 친수공원 다녀왔습니다. 북항이 보고 왔어요. 예, 예, 맛있는 거 먹고 며느리 설거지하고 그래도 전 좋아하는 노래 예, 듣고 있습니다. 청해 주신 이용의 바람이려. 그리고 부산 구경옥님 음악다방에 놀러 오셨다고요. 김종수의 당신까지 이어집니다.

인천 왕의 청자님께서 노모가 언제쯤 발표됐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노모는 1981년 산울림 7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 북구 주순이님이 두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아쉽다고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세요 해주셨고, 들꽃님도 인사 주셨고요. 정임진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일하고 모레는 푹 쉬시고 여러분과 저는 월요일 날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좀 특별한 곡인데요. 상도동 애청자 조남준님께서 신청곡으로 코스모스 흐드러진 뚝방길을 함께 걷던 단발머리 그 소녀, 머리를 맴돌던 고추잠자리, 그 소녀는 현 상도점 점장님은 아닙니다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마음속의 의욕이나 자신감 같은 사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사기가 올라 기운이 펄펄 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적이나 꾸중을 들으면 이 마음이 꺾여버리곤 하죠. 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예전 사람만 못하다는 비교 섞인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하고 일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론 앞서 길을 닦은 전임자로서 또 때론 그 길을 이어받은 후임자로서 우리가 맡은 일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잘 풀리게 하려면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내가 안을게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그 일을 맡았던 전임자가 후임자의 부족한 점만을 들춰내거나 잘못을 꾸짖기만 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흘러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전임자가 큰 성과를 낸 경우라면 후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전임자의 따뜻한 칭찬과 세심한 격려,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은 후임자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15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임과 후임은 상대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며 잘한 것만 찾아 칭찬하고 드러내주되, 특히 전임은 후임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기에 힘쓰라. 결국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내가 잘하느냐 남이 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그 일 자체가 잘 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전임과 후임이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점은 아낌없이 드러내주어야 하는 이유, 그게 곧 나를 위하고 전체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앞길을 열어주는 전임자인가요? 아니면 그 일을 이어가는 후임자인가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42장 지난날 일들을, 성가 138장 나 없음에, 성가 80장 세상에 내 한 몸이.

일을 하다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전임자가 일을 제대로 갈무리해두지 않아서 후임자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반대로 후임자의 미숙함 때문에 애써 일궈온 성과가 무너져 내리며 그 책임이 전임자에게까지 돌아가는 일도 있죠. 결국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후임자는 일이 꼬이는 이유를 전임자 탓으로 돌리고, 전임자는 후임자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바쁜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전임과 후임 사이가 틀어지면 조직 내에는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고, 공들여온 일마저 망치기 쉽습니다. 잘된 공은 내가 차지하고 잘못된 책임은 남에게 미루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그 누구도 남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임과 후임이 서로를 대할 때 지녀야 할 바른 마음가짐은 또 무엇일까요? 창작성과 새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조은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도가의 공부는까지 새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전임과 후임은 상대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며 잘한 것만 찾아 칭찬하고 드러내주되, 특히 전임은 후임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칭찬과 진심 어린 격려에는 평소에 없던 용기마저 솟아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너그럽게 덮어주고 잘한 점은 아낌없이 북돋우며 상대의 성공을 마치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진리가 무엇이 뭔 소용이냐?
2: 그러지만은
1: 그렇게 악을 범한 상황에 대한 과보가 나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이건 뭐냐? 미시제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선이든 악이든 효든 불효든 저질린 상황에 지은 상황에 대해서 과보가 없다. 이것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고받게 된다. 반드시 과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은 이제 남겨둘지언정 악한 못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사회의 모든 상황 또는 사람들 이게 강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도록. 역사 기록은 당대는 혹시 어떻게 면해갈랑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고불태라. 이 고타가 시어머니 고타 아닙니까? 이 시어머니 고짜거든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옛날에 지금이나 아마 사람 사는 건데 비슷했는가 봐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말로 내 부모처럼 여기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고불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당나라 최산나무의 증조모 손부인이 나이가 많아 이가 다 빠지고 없었다. 그러니까 최산나무의 종부 당부인은 매일 시어머니를 씻기고 머리를 빗겨준 후 대청에 올라 자기 젖을 먹였다. 시어머니한테 자기 젖을 먹인 거예요. 아, 지금 같은 면사 우유도 많고 그러니까 아, 우유 사다가 드리면 되겠지만 옛날에 그 우유라는 게 있겠어요? 뭐 소 젖이랄지 무슨 뭐 염소 젖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것을 키운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하루에 몇 번씩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것들을 다 물려줬다. 그런데 묘한 것은 손부인은 수년 동안 곡식을 먹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건강했다. 왜? 그 며느리의 젖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랬다. 어느 날 이제 손부인이 병에 걸려서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소원을 빌어줬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은혜에 특별히 보답할 것은 없지만 손자 며느리도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한 것만을 효도한 것만큼 하기를 바란다. 이게 손자 손부지은 게 손부 너도 너희 시어머니가 나에게 한 것만큼 너도 너희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해라. 그 쉬울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은 쉬운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하는 사람은 쉬우고 또 아무리 쉬운 거라도 안 하는 사람은 어렵다. 그래서 쉬운 것을 쉽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어려운 것을 어렵게 풀어가. 역시 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 자기를 낳은 예, 부모, 어머니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이렇게 젖을 먹일 수도 있을랑가도 모르죠. 이제 들어본 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고전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벌려졌다 하는 상황을 우리들이 알지만은 이제 현대에 와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두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어머니는 이제 같다고 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 한번 전제를 깔고 과연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한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당부인은 이제 그 일을 능히 해서 천추의 지효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진입기라. 봄의 묘강을 시켰다. 송나라 황정견 하면은 서양은 혹시 모르지만 동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글씨도 잘 쓰고 정치도 잘하고 문장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태자가 되었는데 효성이 지켰다. 송나라 황정경은 이제 철종 원부연간의 태자가 돼. 얼마나 높은 배수입니까? 그런데도 집에 가면 효성이 지켰다. 그래서 귀한 신분이죠. 얼마든지 그 아랫사람들을 부려서 나의 어머니니까 잘 모셔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지만은 매일 저녁 친히 어머니 요강을 씻었다. 그 쉬운 문제입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미상 일각, 일각이라도 잠깐이라도 자식의 그 직분 이것을 공양에 들이지 본공에 들이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 무슨 사람이 귀하고 또 높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부유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가 바라볼 때는 결국은 자식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린 그 아이나 70, 80 먹은 그 어른이 됐을 때나 항상 품에 안고 사는 어린 아이 같은 것. 그래서 차 조심해라. 80 먹은 노모가 예를 들면 60, 50 먹은 그 자식한테 출근할 때 차 조심해라. 허기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모의 그 심경은 바로 진리와 통하는 이런 진리와 통하고 사근의 그 지극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벼슬도 높고 이름도 얻었고 그러한 사람이 대부분은 내가 모셔야 한다는 그러한 심경을 가지고 이렇게 요강도 씻겨드리고 씻고 뭐 밥도 떠먹여드리고 다 이런 것들이 효심이 없으면 지호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효라는 그 개념을 마음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가슴에 안고 사는 그 자녀는 아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효 개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사회학 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이랄까 또는 어른이랄까 이런 지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 어른들로서 부모로서 반성할 면도 있겠지만 자식들도 효 개념을 이렇게 더욱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가 지극한 그러한 사회, 국가 또는 어떤 국민의 그 심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사회도 맑고 밝게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송아기를 권고는 비부모라. 하늘과 땅은 큰 부모라. 큰 부모. 역시 양치는 그래서 그리 두어보이라고 불만하다. 이게 전부 지모가 되는 거죠. 전부 지모가 되는 거죠.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욕복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갖고 살진데 보늘이 할 것 아니냐고. 받은 만큼 다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 없고 또 나는 보은을 다 했노라고 눈 감을 때 웃음 짓고 떠나는 사람 역시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공부 사업권이라 그래서 공부와 사업을 붙이는 해야 한다. 부채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사업은 뭐예요? 재중사업입니다. 안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가 부채가 될 때 내 부모는 어느 부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여기에서도 영명이 자식으로 해서 영명이 천추만대에 빛이 난다고 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대자식이 잘해서 대자식 훌륭해서 부모의 이름까지 따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보단 더 내가 부처가 됨으로써 공부를 잘해서 부처가 됨으로써 부처님의 법보에 부모님의 이름이 실린다. 영광 중에서도 큰 영광이죠. 효 중에서도 더 큰 효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부모님을 온불교의 그 법보에 이렇게 실려드리는 것만 해도 사실 큰 효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하는 것도 물론 현상적으로 큰 기업을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사업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익을 많이 줍니까?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들의 위상이 늘 국격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만은 우리들의 사업은 그게 아니다고. 재중사업이다. 중생을 제도하자. 중생이 제도되어야 낙원 세계가 이룬다. 그래서 낙원 세계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진데 안으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밖으로는 제도 사업을 열심히 해야 이 사업이 즉 낙원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천지 또 양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다른 거 없다. 공부 열심히 해라. 사업 열심히 해라. 공부는 부처님 되는 공부, 사업은 중생 제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인 비부모면 만일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가 없다고 말이죠. 부모가 아니었다면 난득 세인이자 세상에 사람이면 어깨롭다고.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무슨 땅에서 어떻게 솟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옛날 신화처럼 무슨 알이 떨어졌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있을라가 모르지만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 하면은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몸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상의 사람 인연을 사실 부모가 아니면 얻기 어렵다. 불조의 성취하면 그래서 부처와 조사를 성취하게 된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된다면 보은 주 소견이라 은혜 갚음 조금이나마 덜게 드리라. 은혜 갚는데 조금이라도 덜게 될 뿐이지 다 갚는 건 없어요. 어떻게 갚을까? 근본적으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효도하고 혜택으로 갚을 것 같아요. 부처가 되고 또한 조사가 되고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으로 못 갚습니다. 그래서 보은하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이렇게 덜 뿐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우리도 부모가 된다. 또 부모가 되었다. 맞아.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부모는 말씀드린 대로 효 외에 다른 것을 연결시키지 말아라. 효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천륜이라는 건 뭐냐. 이게 부모와 자식과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륜이라는 건 뭐냐. 뭘로 이어지느냐. 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해야 천륜이 더욱 굳어지고 건네지고 그런다. 물론 천륜 자체가 무슨 뭐 가감을 헐 성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천륜을 더욱 익고 돈독하게 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보다는 자식의 입장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이 효를 일상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고 하면은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부모는 효운이다. 효도 은혜다. 부모는 효운이다. 천륜은 은혜다. 그러니까 천륜 지은이겠죠. 천륜은 은혜다. 천륜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지 말고 내 힘나는 대로 봉양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 어머니가 이제 홀로 돼가지고 아들 하나를 이렇게 키웠더랍니다. 근데 아이가 착해.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상점에 뭘 사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천 원을 주고 이제 사와야 하는데, 1,000원은 주기 줬지만은 물건은 이제 1,50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보고는, 아, 잘했다. 1,000원 주고 1,500원짜리를 가져와서 참 잘했다. 근데 어머니가 잘했다는 칭찬을 하니까 아들도,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에 또 역시 이런 식으로 1,000원짜리를 샀는데 한 2,000원짜리를 이렇게 뭘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 잘했다고. 어머니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운동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기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물건을 돈 안 주고 훔쳐다가 이제 드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꼬리가 길면 잡히기 쉽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도둑질을 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큰 도둑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때 소원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아, 소원이 있다고.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니 한 분만 얼굴로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어머니 죽을 상이죠. 아, 자식이 이렇게 사형을 받는 상황에 구경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맞으면 또 왔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간 겁니다. 그 자식이 어머니 귀 좀 대보자. 이게 귀를 이렇게 대니까 그 귀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물을 뜯어버린 거예요, 귀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어머니가 처음부터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0원 주고 사온 걸 기쁘게 여겼더라면 되는데, 500원이 더 붙으니까 그걸 좋아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효도로 알고, 지금 내가 하면 효도로 알고 어머니의 기쁨을 충족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도둑이 돼서 사형까지 됐으니 어머니가 그때에 말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잘못이라고 처음 왔지만 가져왔으면 되는데 500원을 더 붙여서 물건을 가져왔으니 그 잘못이다. 갖다 줘라. 가서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호되게 나무랬더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다시 한번 죽음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 귀를 이렇게 물어 뜯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교육이 되기가 쉬우니까 부모의 노릇을 어렸을 때 잘 하면 그 자식의 성장도 잘 성장이 돼서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포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은혜, 천지, 부모, 동포. 동자는 뭐 한 가지 동, 무리, 동아리 그런 뜻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고, 포자는 세포, 포자, 태보, 태의. 이제 삼, 아들, 태아를 쌓고 있는 막과 태반, 태의 껍질, 자궁, 친형제, 동기, 형제와 자매. 이게 포 아닙니까? 자원으로 보면 포자나 태보, 친형제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여기서 말하는 태보란 아이를 감싸고 있는 자궁의 막을 뜻한다. 이제 포자는 이제 다룰 자죠. 이것을 자와 포, 쌀포, 자가 결합된 이제 글자이다. 그래서 포자는 자궁에 들어가 있는 태아를 그린 것으로 이제 둘러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포란 자체가 뭐 같은 어머니로 인해서 태어난 형제, 자매, 이게 이제 포, 동포거든. 또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에 속한 어떤 백성, 같은 결의 이런 것을 동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부모에게서 생산된 친형제를 말한다, 동포란. 따라서 결의로 연결된 형제는 동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우주만유 전체가 이제 동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의형제로 맺은 형제는 동포라고 할 수가 없죠. 어머니의 포대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가 동포지 다른 포대에서 태어난 사람 나와 같이 어떤 뜻이나 생각이 일치하고 동일하다고 그래서 형제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의형제다. 의형제. 의리로 맺어진 형제다. 그래서 한서 이제 동방삭전에 같은 포태의 무리도 몸담아 살 곳이 없으니 그 연구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예, 동포지도가 무소용과 기고하야. 같은 동포들도 그 한 자리에 살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연구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사고라는 사람이 주를 냈는데 소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포음 포태지 포야 원친 형제다. 포라는 그 음은 포태의 포다. 포태의 어머니의 태반 속에 들어있는 그 포라고 말이야. 그러면 친형일 수밖에 없죠. 어머니의 포태에서 자라가지고 우리들 나왔는데 친형일 수밖에 없죠. 즉 가장 좁은 단위의 동포는 동일한 부모에게서 몸을 받은 형제 자매를 동포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형제, 계리형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동포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좁은 의미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원결 있잖아요. 그 유비, 관은장, 그 장비 이 세 사람이 도원의 계리형제에 따라서 사람을 동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리형제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지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이제 본격적인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교통 환경과는 달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철 관광여행은 산과 계곡을 찾아 국도나 지방도로 운행이 많아서 최행길인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도 많습니다. 또 지방도로에서 화물을 싣고 느리게 운행되는 화물차나 농기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이동이 많은 농기계나 농산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는 속도가 느리고 매연까지 뿜어댑니다. 이런 차를 빨리 따돌리기 위해 성급한 앞지르기를 하다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 경치를 보느라 한눈을 팔거나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란스럽게 되면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교통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외부적인 여건보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확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0: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도로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1위가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그럼 안전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의무로 차를 타면 반드시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좁은 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 좌우를 잘 확인합니다. 특히 간선도로나 학교 앞,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요. 운전 시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들도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춰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시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4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과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되는 길이 쉬우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수승 화강대는 이체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날씨 예보와 상관없이 오늘도 캠핑장들은 어느 때보다 붐비지 않을까 싶네요. 전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자연 가까이에 다가서고 싶어 짐을 싸서 떠나지만 막상 그곳에서도 복잡한 살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전기도 물도 꽤 쓰게 되고요. 최소한의 장비로 최소의 흔적만 남기고 왔던 초기의 캠핑은 어느새 집을 옮겨놓은 듯한 규모로 커져 있습니다. 뭐에 사로잡힌 걸까요? 아니면 뭘 잃고 있는 걸까요? 버너 하나와 코펠 하나, 백패킹이 가능한 캠핑다운 캠핑, 다시 열심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은 가벼운 일상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래야 새벽의 좌선도 한결 부드러워질 테고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10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 제 마음을 다 바치지 아니하거나 정성에 끊임이 있으면 그 법을 오롯이 받지 못하나니라. 옛날의 구정선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아홉 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마음에 추호의 불평이 없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종이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십년 동안 시봉만 하되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스승의 병이 중함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병에 전력하다가 홀연히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하니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법을 구하는 이의 신성이 어때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법문이죠. 오늘도 스승님의 법문 마음에 새깁니다. 막스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1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바이올린 연주, 야시아 호렌슈타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담배,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 사람은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슬퍼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그가 없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을 밖에 두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서 가꿔야 하며,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늘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먼저 챙기고 살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절 법률은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에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법률 피은의 조목. 때에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사, 농, 공, 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겉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법률 보은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법률 보은의 조목.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법률 보은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 농, 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의 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법률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법률운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59장 법률운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31. 이운의 병이 위중함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얼마 후에 병이 회복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전에 운해가 병이 중함에 나에게 먼저 방침을 물은 것은 그 길이 약간 어긋난 일이니라.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이 앞으로는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육신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그것이 그 길을 옳게 아는 것이니라. 32. 대종사 찾아 광령이 병들매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간호하게 하시더니 그가 요절함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인사를 다할 따름이요, 마침내 인력으로 좌우하지 못할 것은 명이라 하시고 공사나 법설하심이 조금도 평시와 다르지 아니하시니라. 33. 이 동안이 열반함에 대종사 한참 동안 묵념하신 후 눈물을 흘리시는지라. 제자들이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까지 상하기야 하리오마는 내 이 사람과 갈리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도다. 이 사람은 초창 당시에 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 신앙줄을 바로 잡았으며 그 후 모든 공사를 할 때에도 직위에 조금도 개교가 없었나니라. 34. 총부에서 기르던 어린 개가 동리 큰 개에게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른지라. 그 비명소리 심히 처량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아껴 죽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라 하시고 성 안에 불쌍히 여기는 기색을 띠시더니 마침내 절명함에 제비를 내리시며 예감에게 명하사 떠나는 개의 영혼을 위하여 칠칠 천도제를 지내주라 하시니라. 35. 대종사 비록 사람에게 친절하시나 그 사람이 감히 무난하지는 못하며 혹 사람의 잘못을 엄책하시나 그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는 아니하며 비록 그 쓰지 못할 사람인 줄을 아르시나 먼저 그를 버리지는 아니하시니라. 36.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37. 대종사 대중을 통솔하심에 네 가지의 엄한 경계가 있으시니 하나는 공물을 사유로 내는 것이요, 둘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사가에 돌아가 이유 없이 오래 머무르거나 또는 사사를 경영하는 것이요, 셋은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여 공중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요, 넷은 사막 병진의 대도를 닦지 아니하고 편벽대의 정정만 익혀 신통을 희망하는 것이니라. 38. 대종사 대중에게 상벌을 시행하시되 그 근기에 따르시는
다섯 가지 준칙이 있으시니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잘함으로 따로이 상벌을 쓰지 아니하시는 근기요. 둘째는 다 잘하는 가운데 혹 잘못이 있으므로 조그만 흠이라도 없게 하기 위하사 상은 놓고 벌만 내리시는 근기요. 셋째는 잘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으므로 상벌을 교명하시는 근기요. 넷째는 잘못하는 것이 많은 가운데 혹 잘하는 것이 있으므로 자그마치 잘하는 것이라도 찾아서 그 마음을 살려내기 위하사 벌은 놓고 상만 내리시는 근기요. 다섯째는 모든 것을 다 잘못함으로 상벌을 놓아버리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근기니라. 39. 대종사 매양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열 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시시품 31장에서 3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지민의 노래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하여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37 말씀하시기를 집 하나를 짓는 데에도 대들보도 있어야 하고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어야 하며 소소한 모래 한 줌 종이 한 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하듯이 이 회상을 이뤄내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여러 방면에 크고 작은 인재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여 주어야만 되는 것이니 각 방면의 모든 동지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정답고 소중한가.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선우진의 모든 동지가 서로서로 업어서라도 받들고 반기라 하시었나니 우리 동지들은 늘 서로 애호하고 돕고 받들며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끌어주어서 한 가지 이 대업에 동심합력하여야 우리의 교훈이 무궁하리라. 38. 어떤 일로 학인들이 불화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아무리 천하를 차지하는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불화하면 내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일도 또한 잘 되지 못할 것인즉 오직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화합하는 속에 일을 하여야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일도 잘 되리니 큰 성공을 하려거든 먼저 화합부터 하라. 39.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에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불화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저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의는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40. 말씀하시기를 항상 심고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를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41.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의 집단 공동생활은 정신일체와 육신일체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매사에 서로 친애를 주로 하되 동지 간에 혹 정신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 진실이 충고하고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력하며 충고를 받은 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에 힘쓸 것이요 동지 간에 지시구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 니가 열한 일을 절대로 하시하지 말고 힘 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주는 데 노력하며 어떠한 묘법이나 독특한 견문이 있을 때에는 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해주는 데 노력할 것이요 동지 간에 혹 육체상 병고가 생긴 때에는 가족의 정의에 의하여 힘 미치는 대로 정성껏 원조하며 애경 재상 등 일이 있을 때에는 힘 미치는 대로 서로 동정할 것이니라. 42.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이
돕는 법 세 가지가 있나니 곧고 너그럽고 알미 많은 벗이라 하였는바 삼세의 수견과 윤기로 얽힌 우리 동지들은 세세생생 서로 도울 동지요 도반이라 서로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며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여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43. 말씀하시기를 공과 사는 원래 둘이 아니니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도 다 공이 되고 국한을 작게 잡으면 공도 다 사가 되나니라. 44. 말씀하시기를 사욕에 끌리어 근본 큰 소원을 잊지 말 것이니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가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도 또한 사가 든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 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45.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 기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46. 말씀하시기를 불경에 삼륜청정이란 말이 있나니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주는 것 등 세 가지가 다 공하여야 참다운 희사가 된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 사업에 물질이나 자녀나 자신을 바치되 오직 빈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참 희사가 되고 그렇게 희사한 이가 참다운 법계의 조상이 되나니라.

0: 오늘 정산용사 법원은 공도편 37장에서 4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07장, 저호공의 밝은 달은 심월송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36. 대산종사 이경순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색신열에는 지수화풍으로 상화되었으나 법신열에는 천지 일월과 더불어 무궁하여 동고동락하실 것이라. 최후 일가까지 순정기, 순공심, 순신성으로 모든 교역자의 가슴에 성자의 상을 세워주셨나이다. 항타원 종사여 대인의 신법으로 살다 가셨으니 올 때도 대인으로 오소서. 37. 대산종사 김구 선생의 영전에 조사를 보내시니 나라와 동포를 위하여 헌신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천도제에서 설법하시기를 새마을운동은 가난에 찌들어 고통받던 이 결혜를 잘 살게 하였고 새마음운동은 충효열의 도덕을 부활시키고 단군 성조의 개국혼을 다시 이어 세계 속에 부강한 한국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는 모두 대종사의 개교 동기와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가께서는 살아서도 큰일 하셨고 가셔서도 큰일 하시니 그 하신 일과 자취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요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니 앞으로 부처님의 무량수를 증득하시어 영천 영지 복회의 물로가 크게 열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39. 대산종사 이병은 영가에 열반 후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성격으로 보나 금생에 일러보아 병고로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이생의 업이 아니라 여러 생 여러 겁을 대장으로 다니며 남의 생명을 눌렀기에 받는 것인 바 과거에 지은 업을 안 받을 수 없으므로 깨끗이 받아버리자고 했더니 제가 그런 것 같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할 때는 반드시 전생의 업을 받는 것이라. 지은 것을 안 받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동산을 표준해서 우리 앞길의 공부사업의 진로가 만겁에 열리기를 빌자. 동산은 내가 없기에 나 아님이 없어서 사생이 참 나가 되었고 내 집 없기에 내 집 아님이 없어서 시방을 내 집 삼았느니라. 40. 대산종사 김영신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융타원은 만년에 일체 도방하로 해탈하고 내 생을 준비하였으니 큰 신성과 큰 서원으로 원적무별한 청정법계에 머물다가 1년 만년 우만년의 정성으로 정진하기 비나이다. 항상 정이란 생각이 끊임없는 정성이 되게 하시고 늘 여유 있는 행을 하여 다함이 없는 마음을 쓰소서. 41. 대산종사 오철환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희사는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중인의 스승이며 어버이였으니 진리계의 현모난측한 경지와 열애의 응현자재한 법도를 알아 크고 크고 작고 작고 넓고 넓고 좁고 좁고 있고 있고 없고 없고 가고 가고 오고 오고 동하고 동하고 정하고 정하는 진리를 터득하여 자유자재하는 열애의 만능을 갖추소서.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세상일에 그걸 항상 시키자. 새로운 생각과 발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생각과 발상, 이거는 뭔가 하면요,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거 그것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발상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제가 뭐라 그랬죠? 창의력에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창의력만 하면 됩니까? 예. 학습. 학습. 계속 학습해야 돼요. 학습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학습. 이제 뭐 하면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의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단에 살면서도요, 창립정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만 했죠. 창립정신, 창립정신의 현대적 모습은 어찌 되는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현대적 모습,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창립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창립정신,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창립정신, 이런 정신을 우리는 말이죠, 창의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은 뭡니까? 공감 능력 아니요. 공감 능력 있습니까? 공감 능력. 누가 뭔 말을 하면은,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잘했네, 아이고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공감 능력이 뭔가 하면요, 저는요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예요. 맞죠? 은혜와 감사. 이건 뭐, 이게 뭔가 하면요, 공감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 말이죠. 은혜와 감사. 우리요, 은혜와 감사를 통해 갖고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은사상, 이 은사상을 통해 갖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자. 인공지능은 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공감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못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사자나 범을 잡은 사람이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 다 사자 범 잡는 사람 만들어놓은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사자나 범 잡는 거라니까요, 그것이요. 적은 것에 끌려가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우리는 말이죠, 키워가지고 사자나 범을 잡는 것이,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자나 범 잡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제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공감 능력은 바로 뭔가면요,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사상이에요. 은사상의 사회적 실천, 또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실천, 개인적 실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말이죠, 사자나 범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직관력은 뭡니까?
1: 깨뜨려.
0: 이 직관력이에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직관력 있습니까? 입력시켜주는 대로 그냥 딸랄랄랄 하는 것이죠. 아, 이건 게 이 기억은 잘해요. 기억력은, 아이고, 그런 게 요새 지금 나이 들면은 제일 지금 무서운 것이 치매라네요. 그러죠? 나이 들면은 제일 지금 언제 그런 것이 이제 치매래요. 그 저 지금 이제 치매 안 걸리려고 지금 제가 애씁니다. 이제 애쓰는데 이게 지금요 저거요 이거 강의하는 것도요. 이게 지금 내가 강의 이렇게 하면은요 치매 걸리겠습니까? 하하하하. 아 그러는구만요. 제가 계속 머리를 지금 쓰잖아요. 계속 쓰는 거요. 그러면은 머리만 쓰면 되겠습니까? 또 체력 관리도 해야 되지만도 또 제가요 매일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두드려요. 열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 끝으로 예, 착착착착착. 이거요 꼭 하세요. 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전두엽 이 앞에 두드리는 건 전두엽, 척두엽. 요 귓 주위로 딱, 그 다음에 후두엽, 그 다음에 백회, 그 다음에 대뇌, 이걸 돌아가면서요. 전두엽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요, 끝에 가서는 쫙쫙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시원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듬거든요. 이게 이런 불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가 없어지는 거면요. 직관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직관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뭔 사실을요. 하나를 딱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직관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관력을 뭔가 하면, 자, 제가 아까 지금 제 마당 앞에 지금 버섯 났다 그랬죠? 버섯을 보고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뽑지 말아라. 왜 뽑지 말아야 되느냐? 땅이 살아있다. 약치고 하는 땅에서 버섯이 자라겠습니까? 그게요, 약을 안 치니까요. 그러면 또 약을 안 치면은요. 약 치면은 제가 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풀 근데 제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문 앞에 괭이 하나 갖다 놨습니다. 풀을 보면은 뽑아요. 아, 그것도 손으로도 뽑고, 괭이로도 치내고, 계속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시죠. 몸은 성가시죠. 몸은 성가시지만도 뭐는 살아납니까? 따름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게요, 자기가 몸이 괴로워야지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아까 내 공감 능력 얘기했는데 버섯을 보면서 캐지 말아라. 그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죠. 나는요, 버섯하고도 공감해요. 버섯하고도 공감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만 공감해서 안 됩니다. 사람과도 물론 공감해야지요. 공감하지만도요, 미생물하고도 또 나무하고도 공감을 해야 된다니까요. 공감을요. 그래서요, 산책할 때, 요새요, 이제 그 숲속을 이렇게 쫙 지나가면요. 제일 긁어치는 것이 뭔가 하면 모기. 이놈이 뱅뱅뱅뱅 따라다닙니다. 땀이 나니까. 또 하나 또 이제 긁어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거미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미한테 불공 못하는구나. 내가 지나가면요, 이렇게 지나가면요, 거미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거미가 줄 쳐놨는 것은 왜, 거미가 왜 줄 쳐놓습니까? 지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먹고 사는 그것을 내가 말이죠, 없애버리는 거요. 내가 거미한테 파괴시키니까 거미한테 내가 불공 못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거미야, 미안하다. 내 이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미하고도 내가 공감합니다. 거미야, 미안하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요, 거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그 생각,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의 직관이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미에게 내가 거미야 미안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직관력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직관력, 이 직관력. 하, 그랬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직관력은요. 그래서 이 지능, 지능이 발달하면 지식이 생긴다 그랬죠. 지식이 생긴다 그랬죠. 지식이 자꾸 쌓이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제가? 지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 지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지식이 축적되면은, 자꾸 축적돼요. 지식이 축적되면은 지성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지성이, 이 지성은, 이 지성이죠? 이 아는 성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직관이다 이 말이죠. 직관력. 직관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직관력이. 이 직관력이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관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지금 창의력, 이게 직관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요, PT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이죠. 이제 이 대정경 수행품 6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해야 될 그 이제 공부인데, 그래서요. 자, 큰 발심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큰 발심을 우리가 하면은 작은 욕심에 우리는 끌리지 않는다 그랬죠? 끌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큰 발심은 말이죠. 이 큰 발심은 바로 뭔가 하면요, 소소한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소소한 효과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집착되고 끌리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안 끌려 합니다. 그런데 끌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자리 근본인 마음자리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큰 발심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발심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공감 능력. 우리요, 공감해 줍시다. 정말로요, 이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요, 인간관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많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우리는 말이죠,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나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말하면 큰 발심과 연결시키는 것은 직관력을 키워가지고 그 직관력을 통해서 우리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리 이념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나간다 이 말이죠. 이 적용시켜 나갈 때 그 적용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욕심에는 끌리지 않고 큰 발심으로 키워나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생활에 나가는 그런 그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서품 6장 아시죠? 수행품 6장 이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현대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지고 큰 발심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워나가자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요 필요한 창의력, 공감 능력, 직관력, 이 세 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키워나가자 하는 강조의 말씀을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올릴 건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그 기원이랄까, 뭐 명상, 어떻게 그 일반적인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지 짤란가. 스파서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2: 아, 예. 인류 사상, 정신적인 문화의 흐름인 것 같아요.
1: 아, 네.
2: 뭐, 귀결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 아.
2: 그것이 문화의 문명인데, 명상이라고 하는 문명의 변화는 참 발전된
1: 그렇죠.
2: 정신문화라고 생각해요.
1: 네네네.
2: 우리가 태어나면 눈 뜨고 세상을 보지 않아요?
1: 네.
2: 그 세상 마물에 이제 정신을 집주하고,
1: 네.
2: 그것만 세상인 줄 알고,
1: 아.
2: 또 나를 생각해서 나만 최상인 줄 아는데, 차차 살고 보면 그 갈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1: 네.
2: 또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있고,
1: 네.
2: 살아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있고,
1: 네.
2: 또 궁극적으로는 나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또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큰 문제,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서 동등했나 하는 문제는 매우 큰 문제 아니겠어요?
1: 네, 네, 네.
2: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자기와 합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문명이 네. 명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1: 생각하는 것에 들어있어요.
2: 예, 그래요.
1: 혹시 이제 서양 기독교나 다른 종교 이런 데에서 또 명상을 또 수도원 이런 많이 하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또 그런 명상은 저희들이 또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2: 제가 그 티베트를 간 일이 있었어요.
1: 아, 네.
2: 거기서 이제 15일 동안 머물면서 티베트 불교 스님들을 만나고 대화도 조금 해보고.
1: 네.
2: 티베트 불교의 철학.
1: 네.
2: 근저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보다도
1: 네.
2: 그 주변에 명상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 아,
2: 티벳에.
1: 네.
2: 아, 그래서 이게 참 명상문화로구나.
1: 네네.
2: 지금도 명상할 만한 자리에는 미리미리 다 가서 명상센터를 만들고
1: 그런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네네네.
2: 그런데 명상이라고는 명자가 눈 감을 명자거든요.
1: 네.
2: 눈을 감아라.
1: 네, 눈. 아,
2: 최초 인류가 태어나서 눈 뜨고 세상을 보는데 눈을 감아라. 눈을 감은 자리에도 세계가 있다.
1: 네.
2: 그 말이거든요. 어. 그래, 눈을 감고 우주를 보고,
1: 네.
2: 눈을 감고 나를 보고, 눈을 감고 너희 생각하는 바를 읽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눈을 감으면 딱 단절해야 되잖아요.
1: 네.
2: 딱 끊고, 그, 고요히 보거라. 그지 명상인데, 그러므로 이제 명상은 본래 불교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 네.
2: 그러나 꼭 불교 문화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인도,
1: 네.
2: 인도에서 근본적으로 시발했다 이렇게는 보지요.
1: 아.
2: 인도라고 하면 시월은 바라문교,
1: 네.
2: 힌두교죠.
1: 힌두교. 네.
2: 바라문교 이전에도 있었어. 요가, 요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 요가가 발전된 것이 차차차차 명상으로 진화했다고 보아도
1: 예, 예, 예.
2: 과언이 아니고 현대인이 명상하는 것도 요가에 근접한 명상을 하는 것이 상례예요.
1: 네.
2: 그러니까 사람이 안이비설치는 몸을 갖고 있는데
1: 네.
2: 몸을 잘 선용하고
1: 네.
2: 몸에 대해서 이치를 잘 깨닫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2: 이것이 자기 정신을 깨닫는 초보고 자기 영혼에 도달하는 초보 작용이에요.
1: 네.
2: 먼저 자기 몸을 모르고 영혼을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1: 네.
2: 그래서 요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명상에 이르렀다
1: 네.
2: 이렇게 보거든요.
1: 네, 네, 네.
2: 명상이라고 하니까 요가하면서 명상했다고 하는 사람도 근자에 있어요. 그런데
1: 네, 네.
2: 그건 좀 착각이고요.
1: 네.
2: 첫째, 명상은 생각을 끊어야죠.
1: 생각을 끊는.
2: 그렇죠.
1: 네.
2: 생각을 끊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1: 네, 네, 네.
2: 생각을 끊고 고요해지고 행동 왔다 갔다 하는 거
1: 예.
2: 이것을 딱 끊고 고요해지는 거
1: 네네네. 네.
2: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1: 예.
2: 고요해지는 거
1: 예.
2: 그걸 대종사님은 정정이라고 해서 정정 여론이 처음에 나왔잖아요
1: 네네, 정정 여론.
2: 서양 연구 여론의 네. 정정 여론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딱 끊고 고요해지는 거 그게 명사가 초보예요 근데 딱 끊고 고요해지는 건 사람마다 해요.
1: 네.
2: 근데 딱 끊고 고요해진 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목표의식.
1: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2: 그것이
1: 중요하죠.
2: 대단히 중요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해보면 네네, 좋겠어요.
1: 독일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힘을 줬고,
2: 예.
1: 프랑스에는 땅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철학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2: 독일 철학이에요. 철학이 네. 기저지요.
1: 뭐 대단한 철학자가 그렇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지역 한계라든가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힘이 넓이가 깊고 짧고 아니면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을까 환경에 따라서요.
2: 예, 그럼요.
1: 그런
2: 문명이라는 게 그래서 네, 인다스 문명, 네네. 간지스 문명 이렇게 문명이 지역에 따라서 발전했지 않아요.
1: 네네네.
2: 다르죠.
1: 네네.
2: 예, 다릅니다. 그 독일은 주변국이 바다가 없죠.
1: 네, 바다가 없죠.
2: 바다가 없고 네. 주변에 몇 나라가 있어요.
1: 한 7개 나라의 국경을 갖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주변이 많은 나라에서 네네네. 사고하는 의식은 좀 다르죠.
1: 네네네. 아.
2: 그렇잖아요.
1: 네네.
2: 영국은 주변이 바다잖아요.
1: 받았습니다.
2: 네. 거기 영국 시민들 생각하는 의미는 좀 다르고
1: 네.
2: 그렇잖아요.
1: 네네.
2: 그와 같이 사람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그것도 큰 그 변화를 이루고
1: 네네.
2: 자연 환경도 내 주변에 어떠한 자연 환경에 내가 태어났느냐
1: 네네.
2: 그것도
1: 네네.
2: 그 사상의
1: 네.
2: 그 사상의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 근데 그 불교에서 본래 명상이 일어났으니까
1: 예.
2: 그 처음에 요가가 발전해갖고 이루어진 것이 메다거든요.
1: 네.
2: 메다. 메다를 종합적으로 한 것이 우파니샤트.
1: 네.
2: 우파니샤트.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트가 이제 그 힌두교의 교리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니샤트가 제일 근본이에요. 근본 교서예요.
1: 네.
2: 거기서 차차 이제 발전해 왔는데 불교는 참 우리 훌륭한 종교지요.
1: 네네.
2: 대중사님께서도 불교는 종교 중에 종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불교에서 이제 그 명상이 우파니샤트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제 법을 설하시면서 명상의 뜻이 예. 완연하게 이제 정석을 이루었지요.
1: 네네.
2: 그 중에서도 이제 팔경도.
1: 예.
2: 서가모니 부처님 벌써 유성 출가하셔가지고 그 간지스강 유변에서 두류하셨거든요.
1: 네.
2: 정착을 안 하시고
1: 네네.
2: 모든 것을 더 살피시다가 그 명상촌에 들어가셨잖아요. 고행촌에.
1: 네.
2: 그래서 고행하시면서 이제 명상을 시작하신 것인데 그리고서 이제 퇴각을 하셨잖아요. 대학하시고 이제 가신 곳이 저 최초의 노교원.
1: 노교원, 네.
2: 최초의 노교원에서 이제 법설하실 때 팔정도를 설하셨는데 그 팔정도에 정사유.
1: 네, 정사유가 들어있습니다.
2: 아시죠?
1: 네네.
2: 정사유. 정사유 그것이 명상이거든요.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생각하라.
1: 네.
2: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끊은 후에 바르게 생각하는 거,
1: 네.
2: 생각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꼭 산속에만 들어가야 명상이 되나요?
1: 네.
2: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1: 네.
2: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명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1: 네.
2: 본래 명상은 고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 경계가 없는 곳으로 피경을 해서 가야 한다.
1: 네, 네.
2: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 네.
2: 그렇지 아니하고
1: 네.
2: 생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2: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명상하는 것이 최상의 명상이다.
3: 네.
2: 거기다 값을 주어야 인류 문명이 참으로 향상하려면 거기다 값을 준 그런 명상이라야 된다.
3: 네. 네. 네.
2: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그런 일반적인 것이 이제 눈을 감아야 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멈춰야 되고
2: 그랬습니다.
1: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도 엄청난 그 명상하는
2: 그렇죠.
1: 사람이 많이 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무튼 그 특정 종교의 선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명상이 좀 대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지금은
1: 네.
2: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떠나서 명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 네.
2: 천주교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기독교를 떠나서 명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 네.
2: 또 철학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1: 네.
2: 또 그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명상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할 때 명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아, 네.
2: 하나는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1: 네.
2: 고통.
1: 네.
2: 제가 나이가 88인데.
1: 네.
2: 늙으니까 고통이 돌아오는 바.
1: 네.
2: 아, 이건 뭐, 아, 필수적이야. 필연적이야, 고통이. 또, 병들지요.
1: 네.
2: 병도 요란스럽게 여기가 들었다, 여기가 네, 들었다. 네. 이렇게 병이 늘리가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수양력을 들이대도 고통은 남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네.
2: 어떤 분은요.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저쪽에 있어. 그런 분도 있어. 그렇게 죽을 것을 걱정을 해요. 이 걱정 속에 고가 없겠습니까?
1: 네.
2: 고지요. 그래서 노고, 병고, 사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도 고다. 생로병사가 전부 고다. 사는 것도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체 고요.
1: 네.
2: 일체 고.
1: 사바세계.
2: 예, 사바. 사, 그걸 사바라고요.
1: 네, 네. 견디는 세계.
2: 맞습니다.
1: 네, 네, 네.
2: 또 하나는, 그럼 그 고가 어디서 왔느냐? 무명에서 온 것이죠.
1: 아, 무명.
2: 무명.
1: 네.
2: 없을
1: 네.
2: 문자, 밝은
1: 그래,
2: 명자.
1: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2: 고는 무명에서 온 것이라고
1: 네,
2: 말씀이죠.
1: 네.
2: 명상이라는 것은 무명을 제거하자.
1: 아, 네.
2: 모든 근본 원인이 내 정신세계에 갈마있는 무명,
1: 네.
2: 깨닫지 못한 마음, 알지 못한 마음,
1: 네.
2: 응? 경험으로 철학하지 못한 마음,
1: 네, 네, 네.
2: 그 무명에 있다. 그 무명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상을 아. 시작했다.
1: 아, 네, 네.
2: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명상, 그래서 명상은 참으로 중요해요.
1: 네네.
2: 원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1: 그렇습니다. 네네.
2: 명상은 의미가 참 깊어요.
1: 네, 아, 네. 지금 명상이 동서양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 확대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유럽은 축구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2: 예.
1: 유럽 하면 다 축구하는 나라입니다.
2: 발이 힘이 있대.
1: 그러니까요. 그 토요일 오후는 전부 축구장으로 갑니다. TV 중계도 보지 않고 현장에 가서 그 떠들고 소리 지르고
2: 아.
1: 자기 편 얘기하라 남 그 아. 그런 그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스포츠 관중 뭐 이런 그런 쪽으로 흐르는 그런 그 문화를 명상하는 쪽으로 좀 끌어당길 수도 좀 없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2: 참 좋은 생각이네요.
1: 네네네.
2: 혹시 주사는 주사이시구만. 그래야 돼요.
1: 네네네.
2: 그런 그 텔레비전을 봐도
1: 네.
2: 서양 문물을 봐도 판단, 평가 이런 안목으로 봐야지 그냥 막 휩싸여가지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1: 네네네.
2: 모든 세상 문물을 볼 때 판단력,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몸과 정신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1: 네.
2: 죽을 때는 몸과 정신이 흩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 죽기 싫어. 그렇잖아요.
1: 네.
2: 우리 양로원에 할머니 한 분이 평소에 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때 그냥 원장님이 여사님이신데
1: 네.
2: 여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 근데 정작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만큼 크게 아팠어.
1: 네.
2: 그래서 가서 위로운 말, 할머니 이제 진짜로 돌아가시겠네, 좋게 되었네. 이게 이불을 둘러 써버리세요. 그 말 듣기 싫어서 죽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1: 네, 네.
2: 그죠?
1: 네, 네.
2: 아, 나도 죽기 싫더라니까. 누가 부성 없이 나한테 묻는 분이 있어. 몇 살까지 살았냐? 이제 웃기 위해서 네네, 하는 네네, 말인데
1: 네네,
2: 정신면과 육신면 네네, 둘이거든.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육신면에서는 즐겁게 살자.
1: 네.
2: 그것이 필링이에요.
1: 네네.
2: 오래 살자. 죽지 말자.
1: 네.
2: 그렇죠? 죽지 말자. 그 휠링이 발전했어요.
1: 네.
2: 그런데 육신만 죽지 만다고 안 죽는 거냐?
1: 네.
2: 아무리 죽지 말아도 죽는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생해야 할 거 아니냐? 죽지 말아야 할 거 네.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메디테이션이요.
1: 네.
2: 메디테이션. 그게 명상이라.
1: 명상. 뭐 선도 메디테이션이라 합니다.
2: 그렇죠?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하나는 휠링.
1: 네.
2: 하는 메디테이션
1: 네.
2: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1: 네.
2: 이것이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싫어.
1: 예.
2: 그러나 죽어야 돼 하는 어쩔 수 없는 변화에 의해서 두 가지 갈래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명상을 안 하면서 힐링만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1: 네.
2: 힐링을 피해서 명상만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1: 네.
2: 그렇잖아요.
1: 네.
2: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1: 네, 네.
2: 다 어쩔 수 없다.
1: 네, 네.
2: 그렇게 봐야죠.
1: 네, 네, 네, 네. 아무튼, 명상의 방법이, 방이 천이면 달이 천재라고 보듯이, 그냥 아는 대로 다 이렇게 방법이 좀 다 다른데, 좋은 명상법하고, 좋지 않은 명상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2: 그렇죠.
1: 인사님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그리고 쉽게 명상을 대해서 그렇게 정신의 세계를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계시다면은
2: 아유 참 잘 보셨어요.
1: 네네네. 네, 네, 네, 네.
2: 그런 질문이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1: 네네네. 네, 네, 네.
2: 그 정산종사님께서 연기질
1: 네, 연기질 말씀하셨죠.
2: 연기질을 설하신 법문이 있는데
1: 네.
2: 명상을 하려면 첫째 기.
1: 네, 기.
2: 기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네. 그 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1: 네, 일단 호흡.
2: 호흡을,
1: 네.
2: 네. 호흡을 들이쉬고
1: 들숨과
2: 내쉬고
1: 날숨.
2: 들이쉬고 네, 내쉬고
1: 네, 네.
2: 호흡을 맞추는
1: 네.
2: 거거든요.
1: 네.
2: 그 단전에 호흡, 단전 호흡이라고
1: 네,
2: 해서
1: 네, 네.
2: 요가에서도 그 아주 원칙적인 얘기죠.
1: 네, 네, 네.
2: 그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서 기를 깨닫는 분도 있고
1: 네.
2: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서 마음을 깨닫는 분이 있어요.
1: 예.
2: 마음 내고 들이고 하는 네. 위치를 깨닫는 분이 있거든요.
1: 네, 네, 네.
2: 각자별로 달라요.
1: 네.
2: 그런데 호흡을 하는 것은 기의 작용이에요.
1: 네, 네, 네.
2: 음양상승 원리에서 불어났다, 줄었다.
1: 네.
2: 불어났다, 줄어났다.
1: 네, 네.
2: 맞았다, 뱉었다. 맞았다, 뱉었다.
1: 네, 네.
2: 그런 작용이 내가 호흡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있어요.
1: 네.
2: 저절로 숨이 들이쉬고
1: 네, 네.
2: 숨은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1: 네, 네.
2: 자연의 이치가 하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이 기를 알려면
1: 네.
2: 우주 대자연의 기를 내가 섭렵해서
1: 네.
2: 내 귀로 맞는다든지
1: 예.
2: 내 안에 풍부하게 갈맞아 있는 기의 질이 무엇인가
1: 네.
2: 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1: 네.
2: 호흡 조정해서 조절하면서 그걸 안다 그 말씀이죠.
1: 네, 네, 네.
2: 이게 음양상에서 그 도를 아는 거예요.
1: 예.
2: 음과 양.
1: 네.
2: 음과 양이. 거기서 생명의 근본을 알아요.
1: 네.
2: 아, 이 호흡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1: 네, 네.
2: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1: 자, 그렇다면, 호흡에서 생명의 근원을 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성의 원리를 조금씩 터득하는 방법이니까.
2: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1: 네, 네.
2: 그러면 청산정원님께서 저, 거기 어디라고, 내가 지역을 잃어버렸는데,
1: 네, 네.
2: 내가 그 들이쉬고 내쉬는 걸 알고서,
1: 네.
2: 마음 원리를 깨달았다. 그 말씀이 계세요.
1: 네, 네, 네, 네.
2: 청산정원님께서. 네. 그 원리가 같은 거예요.
1: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명상을 통해서 모든 경계가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 아니요.
1: 그런 호흡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음이 있다면은 좌성의 근원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내 마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2: 그렇죠.
1: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2: 그렇습니다.
1: 네네네.
2: 그것이 명상이에요.
1: 네네네.
2: 마음을 깨닫고 나면,
1: 네.
2: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도달하는 면이,
1: 네.
2: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1: 네.
2: 영혼. 영혼에서 마음은, 영혼은 마음이 본래 없는 거예요.
1: 네.
2: 영혼 자리에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1: 네, 네.
2: 마음은 근본이죠.
1: 네.
2: 마음을 깨달았지만, 마음의 근본을 아직 몰랐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차차 마음의 근본 자리로 접에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신령한 영혼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 예.
2: 그것을 과거에 명상을 세우는 지금 3000년 됐다고 그러거든요.
1: 네, 네.
2: 기원전 3000년.
1: 네, 네.
2: 기원전 3000년이가 5000년 역사 아닙니까?
1: 네, 네.
2: 예, 그렇게 요원은 옛날에부터 명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근본 세계를 차차차 접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상 의미가 그거예요.
1: 네.
2: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 정신과 일체가 되고 영혼과 일체가 되고 일체 일합이 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그런 것이니까 처음에 들어가기는 쉬운 것 같아도 차차 들어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런데
1: 네.
2: 잘 깨달으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1: 네네네.
2: 안 해서 그러죠.
1: 네네.
2: 안 해서 그래요. 명상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알고도 안 해. 거의 큰 문제죠. 네,
1: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네네네. 인디언, 그 미국 본토인들, 인디언들 속담에 말을 타고 달려왔으면 꼭 한 번은 쉬어야 된대요.
2: 오.
1: 내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영원히 나를 못 따라왔을까? 아, 그럼 영혼을 기다린답니다.
2: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 주사님이 참 박학이구만.
1: 저도...
2: 말 얘기는 다 처음 듣는데 아주
1: 그렇습니까?
2: 훌륭한 예반이에요. 그렇게 달리다가 멈춘단 말이죠.
1: 네네네.
2: 사람이 말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묻고 살다가 딱 멈추는 것도 같은 것 아니에요?
1: 네네네.
2: 말이 달리는 것도고 네.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같은 예화라.
1: 네네네.
2: 그러면서 딱 그치고 명상해라.
1: 네네.
2: 한 생각을 돌려라.
1: 네.
2: 그 예화인데 네. 아주 좋은 예화네요. 명상의 실효과, 실질적인 효과가 말을 바르게 하고 사물을 바르게 보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1: 네.
2: 이 면이 네. 명상의 효과예요.
1: 아, 네.
2: 또 그것은 이제 우주 동하는 면. 효과죠. 동과 정을 볼 때, 근데 우주는 동만 하지 않거든요. 본래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정은 자리,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
1: 네.
2: 모든 거래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자리에 합의를 하는,
1: 네.
2: 구경에 이르는 그것이 명상의 철학이거든요.
1: 아, 네, 네,
2: 그러니까
1: 네.
2: 정신을 쉬어서 잘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명상이지만
1: 네.
2: 정신을 쉬어서 쉰 그 본래 자리
1: 네, 네.
2: 우주만유 네, 본래 자리에 합의라는
1: 네, 네, 네.
2: 그 자리에 그치는
1: 네.
2: 그것이 명상의
1: 네.
2: 큰 그 실제적인 효과다
1: 네.
2: 이 볼 수가 있죠.
1: 네, 네. 그 고갱이 그림을 그리려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뭘 그릴까를 그 피사체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 꼭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뭐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눈을 감으니까 다 찾을 수 있었다. 고갱이 남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상화를 상당히 많이 그렸는데 아직 명상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나 명상을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인사님 그 좋은 말씀을 많이 보감 삼아서 눈을 감고 깊이 공부해서 그 명상을 통해서 삶이 윤택해지고 인연이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이런 그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좋은 말씀이세요. 예. 예.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0: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1: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 원불교인으로서 그 명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게 조금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3: 아, 그래요?
2: 네네.
3: 명상이 원불교에는 생소한 용어죠.
2: 그런 것 같아요.
3: 누가 선생님께서 명상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도 없고.
2: 저도 또 공부할 때 한 번도 들어본
3: 그렇죠.
2: 적이 없는데.
3: 그런 과제예요.
2: 네네.
3: 지난번에 일반적인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으니까.
2: 네.
3: 오늘은 특별히 원불교와 명상과 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해 보자 해서 오늘 시간이 빌렸는데.
2: 네네.
3: 원불교적인 명상을 얘기하려면
2: 네.
3: 불교적인 명상 또 천주교나 기독교적인 명상 또는 이제 근자에 있는 도교적인 명상과의 비교되는 이야기가 조금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 네.
3: 섞여서 말하다 보면은
2: 네.
3: 원불교 호교적인 면에서 말하지 않는가 하는 말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2: 네,
3: 그래도
2: 네,
3: 오늘
2: 네.
3: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하시라고 그 말씀을 미리 드려요.
2: 네, 네.
3: 마산에 경남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 마산 천주교 주교 교구장하고 친분이 두터워져서 서로 이제 오고 가요 하면서 식사도 하고
2: 네.
3: 이렇게 사이를 나누는데 하루는
2: 네.
3: 식사를 마치고 그 주교님이 그래요. 아,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2: 아, 네.
3: 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2: 네네, 아이고.
3: 그래서, 아, 이분이 원불교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구나.
2: 아,
3: 특히
2: 네.
3: 불교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 싶었어요.
2: 네.
3: 그 질문을 듣고.
2: 네.
3: 꼭 그 인상적으로 원불교나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데.
2: 네,
3: 그런
2: 네.
3: 인상을 줄 만큼
2: 네, 네.
3: 갑자기 질문을 하길래
2: 네, 네.
3: 직견으로 대답하기를 아니요 신부님 우리는 견성오도 견성성불이라고 그럽니다.
2: 네.
3: 아, 입장이 달라요. 구원은
2: 네.
3: 높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고
2: 네.
3: 견성오도는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2: 네.
3: 자기가 부처님 되는 원리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좀 입장이 다르죠.
2: 네.
3: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명상이라는 과제가 원불교하고 좀 생소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생소한 의미가 아니고
2: 네.
3: 명상을 떠나서는 원불교 법은 한 법도 따로 설을 수가 없을 정도로
2: 아.
3: 명상은 아주 하나가 된 그런
2: 네.
3: 공부 과목이죠.
2: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그 말을 우리 이제 교단에 쓰려면 선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명상으로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3: 따로 말을 지어낼 것이 아니라
2: 네네.
3: 명상은 그냥 명상대로 쓰고 또 명상이라는 거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명상이 우리 집 교회와 얻은 것이 어떻게 일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명상을 쓰면
2: 네.
3: 괜찮지 않아요.
2: 네, 네,
3: 그냥
2: 네.
3: 써도 괜찮은 거예요.
2: 네, 네.
3: 그걸 또 꼭 바꿔가지고 다른 용어로 쓸 필요는 없고
2: 아, 네, 네.
3: 그것을 그 명상이라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꼭 우리 집 교법에 맞는 말로만 할 필요도 없고
2: 네.
3: 그 말을 듣는 대상자가
2: 네.
3: 그 의미만 충실하게 받아들이면
2: 아, 네.
3: 그걸로 만족한 것이니까
2: 아.
3: 그리고 멀리 둘 것도 아니고
2: 네.
3: 특별하게 뭐 따로 둘 것도 아니고
2: 네네.
3: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2: 그렇다면 교도님들에게 이제 그 명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문제는 조금 있지 않을까요?
3: 그렇죠.
2: 네네.
3: 그렇죠. 세계의 흐름이 명상이니까
2: 네네.
3: 이 세계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치를 할 것인가.
2: 네네.

0: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1: 네.
0: 그 우리 집 표에 정각정의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자.
1: 네.
0: 역시 명상의 최고 표준이죠.
1: 네.
0: 명상이라는 것은
1: 네.
0: 고요한 마음으로 바르게 깨닫자. 그게
1: 네.
0: 명상이거든요. 바르게 깨달으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정이려.
1: 네.
0: 동하고 정하는 가운데, 동할 때에도 정한 것처럼, 정할 때에는 동한 것처럼, 동정을 구별하지 말라. 항상 동정 간에 여여한 신법을 쓰라. 동정이려거든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알 때, 고요한 것을 명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동적인 것은 명상으로 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정이려법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것이 원불교인의 명상에 대한 특색이에요. 정할 때만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동할 때에도 명상하는 것이다. 명상은 동정 간에 여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 영육상전도
0: 그렇죠. 영육상정도 동정이려에 붙어 있는 말이거든요.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으로 생각을 끊어버리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좌정한 상태에서 그 상태의 그 자리를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 명상의 본의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과 육을 둘로 보지 말고 육을 통해서 영을 깨달아서 육을 사용할 때잘 사용하자. 또 육을 벗어나서 영혼으로만 있을 때 그게 죽음 아니었어요? 죽을 때는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있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럴 때, 명상을 잘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체를 얻는다 보니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육상전도 우리의 뜻도 명상하고 똑같은 말이다 말이에요. 말로만 영육상전이지, 명상하고 같은 의미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교리는 전부 그렇다니까요? 무시선 붙여선. 아, 그야말로 무시선 붙여선이야말로 우리 집 명상이죠. 사람들은 때를 정해가지고 어디 처소에 가서 일정한 시간에 명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옆에 가보면 명상센터 천지요. 아, 히말라야 산은요. 한 번만 봐도, 아, 그냥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0: 부처님을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신령스럽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거기다 다 명상센터를 막 세운단 말이요. 그것이 때와 처소를 가리는 거거든. 진정한 명상은 때와 처소를 가리는 것이 아닌데, 때와 처소를 가려. 그런데 우리 집은 부시선, 무초선 아니에요. 처소와 때를 가리지 마라. 선공부라는 것은 때와 처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은 기본 도리하고 아주 철저히 부합되죠. 예.
1: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교도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직장에서 망치를 든그 공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명상 또는 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점을 강조하려면 좀 어떤 말씀이 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육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눈 뜨고 말하면서도 선을 그 말하는 것에 주착을 두지 않아. 저는 이론상을 진리적으로만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론상 부처님으로 인격화해서 숭배를 해요. 늘 표어가 이론상 부처님, 이론상 부처님으로. 그것이 이제 자성분을 찾는 거예요. 늘 자성분을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늘 챙기는 거예요. 일원상 부처님. 인격화 해가지고. 일원상 부처님만 챙기면 일원상의 광명과 위력이 함께 있거든요. 광명과 위력이.
1: 그렇습니다.
0: 일원상은 빛이에요. 일원상은 빛이고 위력이고. 그게 밖으로 포행을 되는 은혜예요. 그런, 그, 이론상은 내용을 가지고, 이론상을 섬길 때, 항상 마음 가운데, 이론상을 인격화해서, 일원상 부처님이라고 명언을 지어서
1: 일원상 부처님.
0: 일원상 부처님 늘 네네. 그렇게 염불하지 않고 네. 나무아미타불 하지 않고 네. 일원상 부처님을 염불 삼아서 해요.
1: 예.
0: 그래서 광명과 유력을 가지고 누구를 대해도 그렇게 대하자. 그러면요 사람을 대할 때 담대해져요.
1: 아.
0: 당당해져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담대하고 당당한 심경을 자꾸 익히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대하고 당당한 마음이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1: 네.
0: 갖고 있죠. 그런 심경을 능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의 능력을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 부처는 때와 처소를 가리지 않는다. 눈을 감으나 떠나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법계가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다 하면 그건 네, 아닌
1: 네,
0: 거예요.
1: 네네. 네.
0: 원로원에서 얘기했잖아요.
1: 네네. 네,
0: 원로원이
1: 네.
0: 얼마나 아름다워요.
1: 네.
0: 특히 아침밥 먹고 이슬 내린 그 바깥 경량을 보면 참으로 법계예요.
1: 네네. 네, 네, 네.
0: 법계예요.
1: 네.
0: 그러니까 탁 볼 때 두 안목을 볼 수가 있어요.
1: 네, 네.
0: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보는 초목과 세계
1: 네.
0: 그런 안목.
1: 네.
0: 딱 법계로 보는 안목.
1: 네.
0: 그 두 안목이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1: 네.
0: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 딱 세상을 사는 거예요.
1: 네.
0: 그것이 무시선이라 말씀이죠.
1: 네, 네, 네.
0: 그것이 살아있는 명상이에요.
1: 네, 네.
0: 그 명상의 진리를 드러내자면 그런 거란 말이죠.
1: 눈을 떠서 보이는 세계도 이렇게 법계가 아름답지만
0: 그렇지만
1: 눈을 감아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건 공상이에요.
1: 그러니까
0: 일원상은 광명이라고 할 때 눈을 감아도 광명, 이런
1: 네.
0: 광명,
1: 네네.
0: 아무 근심이 없는
1: 네네, 그렇지,
0: 달빛보다
1: 그러니까,
0: 밝은
1: 네.
0: 광명,
1: 네네.
0: 그런 광명일 수가 있지만은
1: 네.
0: 눈을 뜨고 사물을 볼 때에도 광명은 그 광명이다 그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렇지 않아요?
1: 네네.
0: 그거를 둘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1: 네네.
0: 과거 불교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불이문 철학이에요.
1: 네네.
0: 불이문. 문이 둘이 아니다. 불이문. 법계하고 사실하고 둘이 아니다.
1: 네네.
0: 그래도 거기서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란 말까지 나와요.
1: 네네네.
0: 이렇게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1: 네.
0: 무지선 무처선이 되는 것이죠. 말할 때에도 그런 정신, 눈 뜨고 사물을 볼 때에도 그런 정신, 어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 그 능력을 자꾸 함양하면
1: 네.
0: 사람이 담대해져요.
1: 네, 네,
0: 제가 이번에
1: 네.
0: 물론 끝나고 밥 먹고 나오는데 내가 이제 앞에 새가 영 안 보는 새가 왔어.
1: 아, 네.
0: 참새같이 생겼는데 꼬랑지가 노래. 그래서
1: 예.
0: 아, 저 새는 참새도 아니고 이상한 새가 왔다고 이렇게 주먹에 보니까 뒤에서 벽사님이 따라왔던가.
1: 네, 네, 네.
0: 벽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지? 인사님,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구별해 보지 마세요. 딱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벽산 등골 딱딱 때려서 때려주고 그냥 말았는데
1: 네.
0: 세상을 작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큰 것을 떠나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네, 네.
0: 그런 훈련을 잘 마음 가운데 쌓으면
1: 네.
0: 쌓으면 참 진정한 도인이 안 되어 가겠어요.
1: 네, 네, 네,
0: 네. 원불교는 명상 철학이 원불교 교법에 참 배어 있어요.
1: 네, 네, 네. 그 혹시 이제 교도님들이 비교도한테 원불교도 명상이 있느냐? 없다. 우리는 선밖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0: 안 되죠.
1: 그러면 명상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할 부분은 또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0: 제일 직접적인 해답은 선이죠.
1: 네.
0: 선.
1: 네.
0: 명상하고 선하고 원불교를 안 믿는 사람,
1: 네.
0: 또 사회적인 사람이 들을 때 설명하기가 가장 쉬운 것은 선과 명상을 일치시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1: 아.
0: 선법하고.
1: 네.
0: 본래 선이 명상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1: 네, 네.
0: 선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1: 네.
0: 본래 명상에서 오하다가 선이라고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1: 네.
0: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니까 우리 집 선도리를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명상에 대해 질문하면 우리 집 명상은 선이다. 이렇게 우선 설명해 놓고 네. 그러나 우리 집 명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면은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네, 네,
1: 네. 네. 이제 그런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쉬운 수련 방법 일반인들이나 초입 교도나 원불교 선을 또는 명상을 쉽게 접하고 쉽게 처음부터 수련하는 방법을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길이 있습니까, 혹시?
0: 우리 원불교 수행법으로는 첫째가 염불이죠.
1: 네.
0: 염불. 염불 과목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잖아요.
1: 네, 기도. 네.
0: 기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좌선 있잖아요. 네. 좌선 있죠. 네. 그 다음에 무시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쭉 공부 네. 과정이 있어요. 네, 네, 네. 이 염불, 기도, 선, 이 모두가 다 수양 과목이죠. 이 수양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더 철저하게 명상하고 부합이 되는 거죠.
1: 네.
0: 철저히. 다른 과목도 다 부합이 되지만은 명상이라고는 한 개념 의미도 다 단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명상의 뜻도.
1: 네.
0: 그러니까 명상을 원불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처음에 선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좋고
1: 네.
0: 염불하면서도 염불한 끝에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0: 그렇잖아요. 염불 끝에 생각하지 않고 두어두는 것이 좀 멍청이에요.
1: 네.
0: 어? 좀 멍청이에요. 염불
1: 네.
0: 염불하면
1: 네.
0: 염불한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1: 네.
0: 우리 불교인은 깨달음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만 닦는 것이 아니라 선 닦은 연후에 잘 깨치는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양, 연부, 취사
1: 네.
0: 그러죠.
1: 네.
0: 순서가 그러잖아요. 네. 먼저 수양을 잘하고 수양하는 정신으로 연구를 잘해서 네.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의 밝은 직연으로 실천을 잘해라. 그렇잖아요.
1: 네.
0: 그 수양연구요론에 보면
1: 네.
0: 수양연구요론은 대중사님께서 교서를 펼쳐낸 최초 교서 아니겠어요? 거기에 인간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1: 네.
0: 첫째 인간의 네. 요도는 네. 수양이다.
1: 네.
0: 수양에 있고 수양의 요도는 연구에 있고
1: 예.
0: 연구의 요소는 복해를 얻는 데 있나니라.
1: 네.
0: 내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네, 몰라도 네, 네. 그 내용의 말씀이 거기 나와요. 구경처가 무엇이냐 하면 회복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1: 네.
0: 회복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혜 광명을 얻어서 그런 지혜 광명으로 이 복락의 세계를
1: 네.
0: 잘 커나래서 극락을 이루어라.
1: 네네.
0: 그죠?
1: 네.
0: 극락을 이루어라. 그래 목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1: 네.
0: 그 순이란 여러 가지 교법을 섞지 않고 수양 연구 요론이라고 하는 것, 서론에 나오는 그 최조 보보 말씀이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요도는 연구에 있고
1: 네.
0: 연구 요도는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니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명상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네. 명상, 일반적으로 명상하시는 분들이
0: 예.
1: 되게 이제 그 좀 약한 것은 신앙성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도 있습니다.
0: 신앙성?
1: 예, 수행만 이제 명상만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의지하는, 진리를 의지하는 진리를 흠모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또는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고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원불교나 불교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주려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0: 제가 옛날에
1: 네.
0: 교학과 마치고
1: 네.
0: 얼마 안 됐던 때인데 제 이모님이 그때 서울 마포교단 교우님이셨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너 우리 교단에 와서 강습 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제 정화사에 근무할 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화사에 근무했거든. 거기를 갔어요.
1: 네네.
0: 가서 이제 자타력 병진 신앙이요.
1: 예.
0: 그 주로 자력 신앙에 대한 말을
1: 네.
0: 이제 3일간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부대끼고 했죠. 이렇게 말해 직사 박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죽으라고 연마하고 가서 온 거예요. 했는데 아 그냥 감독 다 끝나고 감상단 발표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탁 감상단 탁대 올라가더니 당신이 천주교 신자였대.
1: 어, 예, 아, 네.
0: 아, 그냥 평생을 천주교 신자였어.
1: 아, 네네네.
0: 그런데 기도 원불교로 왔다 그거예요.
1: 아,
0: 참 신비스럽더만. 그래서 아, 눈 뜨고 봤지. 뭐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평생을 두고 기도했는데,
1: 네, 아,
0: 들어주지 않았었다.
1: 네.
0: 기도 헌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그 원불교로 왔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1: 네네네.
0: 천주교인도 들으시겠지만은
1: 네.
0: 그 말을 오해해서 들을 건 없고 사실로 그래서 했으니까.
1: 네.
0: 근데 오늘 강사님 설법을 듣고
1: 네.
0: 자력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1: 네네네.
0: 참 천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겠더라.
1: 아, 네, 네.
0: 내가
1: 네.
0: 받는 분복이
1: 네.
0: 무엇인가를 네. 알게 됐다. 아,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도 감동스럽고 교수들이 나 네, 네, 이렇게 네. 감동스럽게 받아들인 일이 있어요.
1: 네, 네, 네, 네.
0: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원하는 바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자기 믿는 것이 보이지 않아.
1: 네.
0: 깨달은 바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데
1: 네네네.
0: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한다.
1: 네네 그렇습니다.
0: 실제로 사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저것만 구해왔구나.
1: 네네.
0: 내가 해보니까 구하는 대로만 구해지는 것이지
1: 네네.
0: 저것을 원하면서 이걸 구하면 이거 구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1: 네네네.
0: 이런 철학을 이런 사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러면 자연히 신앙체가 무너지죠. 신앙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1: 네네.
0: 옆에서 명상이라는 것이 좋다. 명상하면 영생을 얻는다. 아마 그럴 거예요.
1: 네네.
0: 명상가들이
1: 네.
0: 명상을 하면 궁극적으로 생사를 떠난 아주 정신적인 힘을 네. 얻게 된다.
1: 네.
0: 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1: 네.
0: 얻게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제.
1: 네네네.
0: 그러니까 나도 해보자고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1: 네.
0: 신앙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명상하는 사람은 잘하는
1: 네.
0: 사람이에요.
1: 네, 네, 네, 네.
0: 그런데
1: 네.
0: 근본적인 신앙성을 떠나는 사람은
1: 네.
0: 명상에서 큰 착오를 갖는 것이죠. 그거는
1: 네, 네, 네.
0: 어디를 가질 때
1: 네.
0: 행선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1: 네, 네.
0: 목표가 무엇인지를 네. 모르고 떠났으면 그 실수하는 것이죠.
1: 예, 예.
0: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1: 네.
0: 목표의식을 상실한 것이에요.
1: 네, 네, 네.
0: 그건 큰 착오죠.
1: 네.
0: 아무리 자기가 좋은 명상을 해도
1: 네.
0: 그건 헛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1: 네, 네. 하여튼 오늘도 명상에 대한 깊은 말씀 너무 네. 고맙고 네. 어떤 그 교리를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되고
0: 그런데.
1: 오늘 말씀도 예. 대단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3: 전학과 특화 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 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2: 해외 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3: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2: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간혹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일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사례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해자 측에 알려주어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치료를 거절했다 해도 후유증 등에 관한 판단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무섭고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 혼날까봐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는 어른을 따라 병원에 갈 어린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한다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거부로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를 만나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0: Renault.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6: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5: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6: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5: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으면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상극이 없으면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인과 성인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아무리 한때의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의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지면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리지만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면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기운을 풀고 또 악한 기운이 몸을 싸고 돌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정산 종사님께서는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극진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서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된 데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실지 경계에 활용해 실다운 이익을 얻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법문을 대해야 할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근기쯤 와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광고하기 좋-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